어리 되니 러금도 눈에 띄게 짙어가고 여러분도 꿈을 향해 부지런히 달리고 있습니다. 며칠 후면 대학 입시가 시작되는데요. 시험을 맞이한 학생들은 이 시각도 마음속의 상아탑을 그리면서 밤을 패고 있을 것입니다. 하여 오늘의 요청아마당은 대학 입시를 맞이한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긴장한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는 흥겨운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그럼 6월의 뜨거운 태양 아래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열정에 응원을 보내면서 노래 별과 꽃과 선생님을 보내드립니다.

0: 일본 동경에 거주하는 류홍화 씨가 동창과 선생님에게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동경에 거주하고 있는 류홍화라고 합니다. 6월이 되니 고향에서 시험 치던 그날이 떠오르면서 동창들이 그립고 선생님이 그리워납니다. 고중을 졸업한 지도 어느덧 20년이 넘었네요. 지금 저희 동창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분투하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은 그러한 동창들을 그리면서 동창의 노래를 요청합니다. 친구들, 언젠가 우리 함께 모여서 회포 나누자. 화이팅!
0: 네, 그럼 류홍화 씨가 언젠가 친구들을 만나 회포를 나누기를 바라면서 노래, 동창의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0: 그동안 대학이라는 목표를 향해 등불을 밝히며 쉼없이 달려온 시간, 그리고 밤새웠던 날들이 이제 그 노력에 대한 보람을 전해줄 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며칠만 더 견지해서 건강하게 차분한 심정으로 혼신을 다한다면 훌륭한 결실이 맺어지리라 믿습니다. 이어서 도문 씨의 최정금 어머님이 대학시험을 맞이한 아들과 모든 수험생들이 시험을 잘 치르기를 바라면서 요청한 소품 대학시험 치는 날을 보내드립니다.
1: 아이고야, 야야, 그 오래간만에 야 학교 담다 떼어놓으면 뭐 발이 막 후두두 떨린다 이게. 아이고야, 아이고. 아 저 갑상물 안에 갑자기 같은 게 터덜터덜하게 생긴다그네. 아 천하게네, 일찌감치 학교 대문이나 열어놨으면 내 무슨 애에게 고야처럼 담다 떼어넘겠습니다. 아야, 그야 맥이 든다 야. 에이야, 모르겠다. 자오가는 우리 딸이 대학에만 붙어라. 그러면 이 애비는 고애라도 좋고 쥐라도 좋다. 에이, 그야. 이게야. 어쨌든 우리 딸이 찰떡처럼 대학에 찰서당 붙어라. 아, 저 사람들 보옵소. 저 정신이 있음도 저게. 찰떡을 글쎄 학교 대문에나 저게 붙였구만. 아이고, 저렇게 우둔한 사람들이라고. 아이, 찰떡을 그 학교 대문에다가 붙이면 대문에 가서 아이들이 붙습지 대학교에 가서 붙을 수 있음도 그게. 예. 내처럼에 어느 대학에다 붙이겠으면 어느 대학이라고 글쎄에다가 곱게 글을 써가지고, 예, 이렇게 찰떡을 학교에다가 철수덕 붙여야 되겠지. 저렇게 붙여서는 아이됩니다, 아이돼. 예. 장관 처치들 어찌는가 한번 가보다네.
2: 아, 찰떡이
3: 아이고, 세상에. 아, 왕년에는 다 저 대문에 갖다 찰떡 붙이되만 금년에는 교실에 갖다 떡 붙여. 자과 아들이 학교에 붙어도 걱정이요, 못 붙어도 걱정이요. 그저 부모들이 팔자라는 게 한 평생 걱정 팔자인데. 에이그 참.
4: 어우야, 어우야, 하도 학교 때야 그저 그 거슬러 이름 났던 선수니까 지금 이렇게 날렵하게 곧 담자 뛰어넘을 수 있지. 그래 잼사 다른 사람들에서 얼음도 없지 무슨. 자 어디더라? 어우야, 나 넘치니? 어우야! 넘치니, 나 넘치니. 어우야! 오늘 정신병자 같은 경우 걔보다 더 빨리 와서 여기다 붙여놔. 어우야, 찌만해라. 찌만해라. 어우, 찌만해라. 나 넘치겠니? 어우야.
3: 저 아줌마, 어째렴?
4: 야, 이리 세대 붙어 보기. 저기 있어.
3: 내 이 학교 수발했구만.
4: 어우야, 그래, 그 놀랐지.
3: 꼭두 새벽부터 고고함에 있나 지금?
4: 내 말을 좀 듣어봤어.
3: 네.
4: 다른 사람들이 모두 말하는 게 얘 철떡고. 네,
3: 예.
4: 응. 남들보다 얘 제일 먼저 가져다가 학교 문에다 턱 붙여놓은 날에는 무조건 얘 것이 자식이 대학교에 붙는다길래 내 것이 어쩌네게 얘 밤잠도 자지 못하고 요 것이 정성들을 채가지고 왔는데 요 것이 오늘 정신 나쁜 게 것이 요 것이 새벽 2시 전부터 와서 요거 붙여놓고 갔단 말인가 막 요 찰떡이라는 건 누구보다 먼저 붙여야 요거 영흥마다 했는데 내 것이 요거 우리 집에 곧 눈이 망쳐내도 세상에서 제일 으스란 들이 망쳐가도 우리 나그네 것이 질질 내고 던게 이거 없어 너기 먼저 그렇게 앞섰지 내 것들 우리 나그네 또 우리 아들 대학교 못 보는 날에는 요 나그네 그래서 어찌 그나저나 이거 야 씨발
3: 어찌겠니
4: 이거
3: 아줌마 그 찰떡을 갖다 붙여놓으면 찰떡이 학교에 붙이지 집에 안 붙인다 집에 안 갖다 붙여놓으면
4: 뭐 이람도? 내 좀 한마디 정중하게 물어보게.
3: 물어봐서.
4: 집에 대학 시험 치는 나 있음도?
3: 아, 우리 집에는 학사 없음도.
4: 없지예. 그래 그래. 우리 부모들이 심정 못 알아준다 말이구만. 아, 내 오늘은 글씨 우리 아들이 대학 시험 치길래 사흘 전부터 그 방토하자고 신선 아메를 찾아갔단 말입니다.
3: 네.
4: 그러니까 그 신선 아메 말씀하시는 게.
3: 네.
4: 대학 시험 치는 날에는 아들한테 노란 속옷 입히고.
2: 어, 노란 속옷.
4: 예, 부모들은 깨끗하게 모욕하고. 정성들의 찰떡 제사에 학교 문에다 이거 가져다 착 붙여놓은 날에는 무조건 붙는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내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3: 아줌마. 그런데 내 이전에 저 대문에다 찰떡 붙인다 말은 들었는데 노란 속옷은 어째 입힘도 고발하고 기렴도. 아, 곱게 입히면 시험이 잘 쳐진담도.
4: 야, 정말 입이 몰라도 정말 왕세구만. 아이, 얘기 없어.
3: 예, 예, 예.
4: 옛날부터 예, 우리 민족이 장문 급제하면 후 그에 아 이런 거 써붙이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다. 한정만은 예, 찐방 디밍이라고 그랬구만. 그러니까 이 찐이란 게 금이지.
3: 예, 맞습니다.
4: 금은 노란색이지.
3: 네, 예.
4: 그러니까요 노란 속옷이 입혀야 된다 말이구만. 에이그 그래.
1: 그러니까나 노란 속옷을 입으면 무조건 대학에 붙는단 말이지.
3: 그런데 아줌마의 내 보기에는 예, 그게 다 쓸데없었구만. 쓸데없습니다.
4: 아이
1: 아이
4: 예, 예, 정말 아이 어찌라고 남의 아들 대학 시험 치는 날에 예 새벽 2시 전부터 이렇게 재수 없는 건 말만 걸로 함도? 예?
1: 아, 코나그네 그 갑상구란의 감재 같은 나그네 그 재수 없으네 한다고 오늘.
3: 아줌마, 아줌마.
4: 어, 정말 생김새 막 재수 없게 생겼는가 했대. 말도 상무 재수 없는 말만 걸로 함도.
1: 아, 그러게 말이야.
3: 이 아줌마 진짜 대를 쓴다. 내 말하는 거 다 들어보고 진짜 재수 있는가 없는가 다시 얘기를 합서. 예?
4: 예, 말해봤어.
3: 그 집에 어느 대학이 지망했습니다.
4: 아이고, 우리 아들은 예 성화대학이 아니면은 해바라기 당신하면 했지. 수건 대학이 아이 같다 나 그거.
1: 어째? 그게야 그렇지 않고.
3: 그래까나 그 청화대학이란 게 북에 있었지.
1: 그래.
4: 이분 정말 행배 없다. 아예 청화대학이 북에 있지 뭐 비양산 꼭대기 있겠습니까?
1: 정말 비양산 꼭대기 있겠어.
3: 내 말이 그 게임도. 청화대학이 북에 있으니까나 북경 가는 기차표를 가져다 톡 붙여놔야 북에 가지. 아 저렇게 떡 붙여놓으면 집에 아 떡 한 지에 들어갔구만 떡 한 지에.
4: 하나. 아이 정말 그게 예 정말. 정말 맞는 말이구만.
3: 그렇지.
4: 그러니까.
3: 이 떡을 붙인다거나 예. 노란 속옷을 입힌다는 거나 이게 다 시대 지나간 거야.
4: 아, 시대 지나간
3: 거야. 예. 지금 새 시대에 들어서서는 예. 우리 신초를 해야 된단 말이야.
4: 그러니까요. 비행기 표를 붙이는 건 여기 신초지.
3: 신초지. 북경 가는 표를 갖다가.
4: 그러니까요. 북경까지 가는 표. 요거는 누구도 모르지.
3: 가능하게 내 한에다가.
4: 그러니까 두 번째 가는 건 내지.
3: 예, 예, 예.
4: 그래서 내가 비행기 표를 가져와야 돼. 이 찰떡은 다 썼어.
3: 아, 이 무슨 일이야. 아, 진짜 했겠 소리.
4: 야, 내 정말 저기를 뛰어넘어왔지. 기다리면서 난 비행기 표 가지러 갔구만.
1: 아, 이보, 이보. 빨리 빨리 그 아, 이분 노란 속옷도 하고 야, 북경 가는 기차표를 좀 준비해라. 야. 무색이라. 아, 이거 아이요. 원래부터는 야, 그 찰떡이 그 형체 떨어졌다. 기차표를 사 붙인다. 야. 야, 이게 안까지 그게 말이 많다. 아, 내 그럼 인차 따라갈게. 야, 기다려.
2: 그 개고 얼리 보냈다. 자가 이거야 한 두 대 잘 먹겠다 이게. 무시래서 아슴채게 이리 마 이게 다 주는 거.
3: 무시게 고물이라도 갖다 주는 게 없는가?
2: 자가 공개 생겼으 좋기는 좋다. 어, 대학 시험은 날마다 됐으면 좋겠다.
4: 자기에서 여자한테 양보할 줄도 모름도.
1: 무슨 게남도 양보? 아이 그러는 아줌마는 어째 여자라는 게 남의 남자 꼭대기에 자꾸만 앉을까?
4: 아이 내 자식이래 그래지. 남이 남자 꼭대기 앉기 싶어서 앉겠습니다.
1: 나도 내 자식이래서 그런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아이 그러겠습니다.
4: 아이 정말. 이거 당장 여 위에다가 먹부 채주겠습니다.
1: 먹부 채주겠습니다. 정서오이만 그 발끝을 살가가지고 서탁도 들러 그거 얼리 붙이겠어.
4: 붙이소서.
1: 야 이 아줌마요 쟤라고 이게.
4: 야 내내 자식을 아, 내기 했구만. 제발 빈금만 붙이소서 얘.
1: 아 예예예예예. 예, 예, 예, 예. 아줌마 내 이거만은 정말 못해주겠어. 내 대비 빌겠어 그만 이렇게. 예.
4: 아이, 여보, 제발 부채줍소. 예.
1: 아이 됐구만 이것만은 정말.
4: 여기다 부채줍소.
1: 아이 됐구만.
4: 그럼 앞에 부채줍소.
1: 아이 된다는데 어째 이래한데 이거.
4: 부채줍소.
1: 뭐 부채주겠습구만.
4: 부채줍소.
1: 뭐 부채주겠습구만.
4: 부채줍소.
1: 뭐 부채겠습구만.
4: 부채줍소.
1: 뭐 부채겠습.
4: 뭐 부채겠습. 부채. 부채. 부채. 부채. 부채.
1: 부채. 아 이분들이 이분들이 이분들이 다다다다다.
3: 아 이렇게 아들 대학 시험 치는 좋은 날에 무슨 부모들이래 싸움도 예?
2: 이런 거 붙이는 거는 거저 정성들에서 딱 붙여 놓으면 되겠구만.
3: 그게 위치 높다 해서 뭐 더 좋은 법이 있습니다. 높은 데도 붙여 얼씬도 저 보이란 구세 꼭대기겠다.
1: 어찌겠습니다. 나는 이게 시기를 잘 만나서 잘못 만나서 이전에 그 대학을 못 다녔습니다. 아, 하필이면 글쎄 내 그 초주에 착 들어서자 그 문화도 행매랄지 그도 팍 터질 게 뭐이겠습니까?
4: 사실은 나도 얘 그전 내 초승밖에 못 다니다 보니까 내 다 못한 공부는 내 자식들은 더 하라고 그래서 그러는 게 있구만.
1: 나도 그래 그래.
3: 부모들이 심정을 이해할 만함도. 그런데 에이. 어떤 때는 얘, 이 부모들이 높아심이가 공의의 역작용을 일으킬 때 맞습니다.
1: 아이 뭐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역작용이래.
4: 아이 성인 지극하면 도로에도 꽃이 핀다는데 세상에 어디 그런 역작용 하는.

0: 난 얘기 있습니다.
1: 정말로 예, 완전히 내 품을 내서 대학교를 못 갔어요.
2: 도색이 어찌
0: 남이지? 예? 아이, 세상에 어디 자기 사 대학 시험 못 치르게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다?
2: 그런 분이 세상에 좀 나와라.
0: 없을 거만, 없을 거만.
1: 이 세상에서 내 제일 먹기 싫어하는 음식이 뭐인지 암도?
2: 도색이 옥시떡임도?
1: 옥시떡이자 잘 굽어놓으면 고소하지.
0: 그래, 그 냄새들 여러분 저도 보겠어.
2: 아, 이렇게 아,
1: 저도 보기 냄새 수산해도 먹을수록 고소함.
2: 그래 먹고 옥시죽이게 그만 무슨.
1: 아하, 옥시죽이자 또 마치 쫄깃쫄깃한게.
2: 아, 그럼 도대체 무슨 음식인데?
1: 내 이 세상에서 제일 먹기 싫어하는 음식이 바로 저기 갖다 떡 부채노 찰떡인데.
2: 예, 찰떡이.
1: 네. 그렇게 먹기 싫어하는 찰떡은 시험 치러 가는 날에 아 개구 먹어라 했을까? 내 얼마나 신경질이 나겠습니까? 예.
0: 그런데 예, 오늘은 괜찮구만. 그 찰떡은 안 잡사도 됐구만.
2: 예, 그래도 예, 저기다가 이렇게 절수덕 들어 붙이면 됩니다. 예.
1: 글쎄, 내 부모도 두 분처럼 다 개명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먹기 싫어하는 찰떡은 억지로 먹으라고 강박함과 아울러 예. 내가 그렇게 먹기 싶어하는 음식은 또 못 먹게 했으니까 한편선 내 속에 들여.
2: 도대체 그 음식이 뭐임?
1: 야, 하루 세 끼씩 꼬박 10년을 줘도 새나 되는 음식. 아, 위대한 음식. 딸기.
2: 딸기?
0: 아니, 남이 좋다는 노릇은 다 못해도 아이 한편이면 그 똘똘똘똘똘 구부러 떨어지는 달가리 그랬는데 면정 한심하구만.
2: 원래 대학 붙기는 100번, 1000번, 억번도 틀렸을
0: 거래. 면정만이고. 아이 그래, 붙었습니다.
1: 붙었습니다. 지금 수발 보겠습니다. 글쎄, 붓고 못 붓고 가네. 자관 신경질이 나서 아침도 아예 먹고 시험사 갔대만. 아, 한쪽으로 배리 나지. 한쪽으로 예. 배고프지. 예. 아, 시험이 제대로 돼줘야 어찌지.
0: 그래.
1: 아, 옆에 아까 보고 쓴다는 게, 아, 뭐, 아무리 해가지고 무슨 보고 썼던지 자관 세 글씨를 제대로 보고 쓴 것만 내가 다 기억이 나.
0: 그래. 무슨 세 글자를 예.
1: 뭐 딱. 내가 이름 세 개만은 제대로 딱 그게.
2: 무슨
1: 글쎄 내 말하자는 게 바로 이겐더 예. 공부를 할 놈이 해줘야 됩지.
2: 예, 아이, 그렇습니다. 예, 옳은 이야기입니다. 예.
1: 그래 그래 부모들은 아들이 뒷바라지를 잘해주고 예. 예? 자식들은 또 우리 부모들을 위해서
0: 예. 예. 그리고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
2: 아이 그리고 그 민족과 더 나아가서 나라를 위해서
1: 그렇지 예. 얘들아 제발 공부를 잘해다오. 예. 야 언제 뭐 우리 부모들이 근심이 없이 자기네끼리 공부를 잘하겠는데.
0: 글쎄 말입니다.
2: 글쎄 말이구만. 그러나 그 부모 심정이란 게 언제 그렇습니다. 항상 이렇게 아글아글 합지.
0: 그래지.
1: 하기는 그렇습니다. 예. 아 그리고 우리 민족이 얼마나 교육을 중시합니까?
2: 예. 예. 예. 옳은 이야기입니다.
1: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들을 예. 공부를 시키고.
2: 옳습니다.
1: 아, 우리 민족이 속담에 그런 말이 있대 구멍가?
2: 예.
1: 김우식이든가. 아 옳지. 예. 저 자식 팔아 서로 공부를 지킨다. 이런 얘기를 듣자 구멍가.
0: 이모 다시 한번 얘기해봅시다.
1: 자식 팔아 서로 공부시킨다?
0: 이모 세상에 서로 팔아 다시 공부시킨다는 얘기는 있어도 어디 자식 팔아 서로 공부시킨다는 얘기는
2: 있어. 이거 없어 이거 없어. 이모 원래 아예 한 분이 알기
0: 이모 원래 아예 했을 거만 공부를.
1: 원래 그렇던가 이거 큰 망신이다. 제가 이제부터라도 뚜문뚜문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2: 예, 뚜문뚜문 이게 아니라 계속 해야 된다 공부라는 거는. 예.
1: 아야 이제는 나도 내 이름 아주 봐야 되지.
2: 예, 예.
1: 자가 자네 시험자 들어오는 길을 내 이렇게 깨끗이 쓸어가지고 자네 깨끗한 길을 따라서 깨끗한 마음으로 들어와서 깨끗하게 시험치고 이후에 나라에 깨끗한 인재가 되라 그런 의미로 난 어전 쓸어놔야 되겠어.
0: 예, 옳습니다.
2: 그 이야기 옳습니다.
0: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앞길을 개척해준다는 게 배경입니까? 이런 게 바로 앞길을 개척해준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1: 아, 예, 알았습니다.
0: 예. 아, 그나저나 기타를 하나 더 없습니까?
1: 아, 어섭죠, 이거 어섭죠.
0: 예.
1: 아줌마, 어섭죠, 내 응원할게.
2: 아이, 없어. 좋은 일은 다 같이 한다는데 나도 그 빗자루 한 자리 있으면 좀
1: 빗자루 많습니다.
2: 예.
1: 아, 내가 오늘 이 주방 훨씬
2: 예, 맞아, 어섭죠.
1: 예, 자, 오죠.
0: 예. 자, 긴장해 하지 말고냐 시험 잘 치우냐.
1: 아, 우리 조선도 황상들은 뭔가 1등 대학에 붙어라.
2: 우리 딸은 1등 대학보다 더 1등 대학에 붙어라.
0: 이분 언제 보나 이렇게 제 딸밖에 모른다구만. 저기 우리 아들은 이 집 딸보다 더 좋은 대학에 붙어라.
2: 우리 딸이 더 좋은 대학에 붙어라.
0: 우리 아들이 더 좋은 대학에 붙어라.
2: 이 딸이 더 좋은 대학에 붙어.
0: 우리 아들 더 좋은 대학에 붙어라.
1: 우리 집의 아들 딸이 다 좋은 대학에 붙어라.
2: 다
1: 우리 저리 과사도이나 맺어라.
2: 아주머니 이것도 과이 나쁘진 않습니다.
0: 글쎄 말입니다.
2: 아주머니네 딸이 저 아들이 무조건 대학에 붙었어. 예. 그럼 내가 우리 딸이 선뜻이 내놓겠습니다. 예.
0: 이거 우리 아들은 근심 마지 말고 그 집 딸이나 예 학교에 붙이셔. 그래 뭐 사돈 내끼셔.
2: 근심 없어 그거는. 예. 우리 딸이 무조건 이 몸에 대학에 붙습니다. 예.
0: 아이고 예정하겠지.
3: 아이고 중매는 우기 서주고 전에 죽었어.
1: 어, 자체 날에 날 잊어먹으면 아이 된대.
2: 잊어먹겠어. 왜 잊어먹겠습니까?
0: 그리고 예 잔치 날에 오게 되면 예 우리 그 제일 반가운 음식은
2: 예!
0: 달걀을!
2: 달걀을 태워서 먹겠습니다.
3: 예. 내 한평생 원을 풀 것 같습니다. 예!
1: 자, 우리 아들이 와서 깨끗이 숨겼어!
0: 예!
4: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이 대학에 붙고 좋은 일자리를 찾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관심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본인의 노력이 중요한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용정시의 최영아 학생은 함께 대학 시험을 치르게 되는 동창들이 시험을 잘 치르고 그간 로심초사하신 교훈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면서 노래 고맙습니다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그럼 대학 입시를 맞이한 학생과 수고가 많으신 교훈들께서 함께 감상하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0: 겸사성 서안에서 공부하는 고예진 씨가 가족에게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함께 보시죠.
1: 고향에 계신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서안에서 학교 다니고 있는 대학생 고예진입니다. 연길에서 아픈 할아버지를 돌보시느라 고생 많으신 어머니께 몸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신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0: 그럼 고예진 씨의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노래 사랑은 빛이 되어를 보내드립니다.

정다운 교성의 종소리는 대학의 문을 바라보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양 희망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며칠 후면 수험생들은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누구나 평시에 하던 그대로 차분한 마음으로 시험에 응시한다면 훌륭한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모든 수험생들이 최선을 다하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1: 中波873kHz， 초단파103.5MHz， 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형국화입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해 봅니다.

오늘 여성 클럽은 전복선 작가님의 글 웃음의 힘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여성 클럽은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성 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웃음의 힘, 전복산. 소문 만봉래라는 속담이 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다. 하지만 살면서 얼굴에 늘 웃음을 담고 있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얼굴 표정은 기분에 따라 수시로 바뀌게 된다. 슬플 땐 어두운 얼굴을 하게 되고 화날 땐 성난 얼굴을 하게 되며 짜증날 땐 찡그린 얼굴을 하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나에겐 기분과는 상관없이 웃음에 대해 공포를 느꼈던 시절이 있었다.

학생 시절 나는 시골에서 초중까지 마치고 도회지에서 고중 생활을 하게 됐다. 처녀티가 물씬 풍기는 딸을 객지에 홀로 내보내는 것이 무척 걱정됐던 엄마는 금방 고중을 졸업한 오빠들로 나에게 사상 교육을 하라고 지시하셨다. 주제는 어떻게 하면 남학생들의 주의를 끌지 않고 공부에만 열중할 수 있는가였다. 오빠는 짐짓 어린 행세를 하면서 사뭇 엄숙한 표정으로 목소리에 악센트까지 넣어가며 남학생들의 관심을 피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었다. 남자애들은 여자애가 자기를 보고 웃으면 좋아서 웃는 줄로 착각할 수 있다. 웃는 얼굴로 무의식 중에 남학생과 눈길이 마주치는 순간 상대는 자기를 보고 웃는 줄로 오해하기 쉽다. 상대가 너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남학생이라면 그 웃음에 마음이 싱숭생숭하게 되고 감히 연애 편지를 날릴 용기가 생긴다. 큐피드의 화살이 너 몸에 꽂히는 순간 너는 공부에 집중하기는 다 틀렸고 대학 입학도 물 건너가는 거다. 그러니 절대로 해프게 웃지 말라. 공부도 잘해 마음속의 우상이었던 오빠의 말은 거역할 수 없는 수령님 교시였다. 잔뜩 긴장한 마음으로 고중에 입학한 나는 첫날부터 얼굴 표정에 신경을 썼다. 학교에서 복도를 지나다닐 때나 교실에 들어설 때면 남학생들과 눈길이 마주칠까 두려워 머리를 푹 숙이고 땅만 보며 다녔고 얼굴은 항상 경직돼 있었다. 오죽했으면 입학한 지 한 달이 되도록 반급의 일부 여학생 얼굴조차 익숙하지 못할 정도였을까. 그 지도 사상은 고중 졸업 때까지 나를 올감했다. 그 때문에 고중 시절엔 남학생들에게 무척이나 인기 없는,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정치 대장 같은 여자로 각인됐다. 하지만 본디 천성이 활달하고 밝은 성격이었던 나는 대학에 입학하자 굴레를 홀홀 벗어버리고 얼굴에 웃음을 피우기 시작했다. 고중 때 너무 참았던 탓일까? 대학 시절엔 늘 웃고 다녀서 웃음이 해픈 여자로 불리웠고 사회에 나와서도 너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항상 배시시 웃고 다니냐는 소리를 들으면서 주위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웃음의 혜택을 톡톡히 누리기도 했다. 아르바이트로 료행사 가이드를 할 때의 일이다.

1992년도에 중한수교를 맺은 후 이듬해부터 한국 관광객들이 홍수처럼 중국으로 밀려왔다. 료행사 가이드를 하면 돈을 번다는 소문에 귀가 번쩍 뜨인 나는 회사에 석 달간의 휴가를 내고 무작정 북경에 뛰어가서 모 료행사의 가이드 일을 시작했다. 그때까지 나는 비행기 한번 타보지 못했고 중국어도 능숙하지 못한 데다가 북경에도 처음 발을 들여놓다 보니 북경의 역사나 지리에도 생소한 왕초보였다. 하지만 가이드가 턱없이 부족했던 때라 나 같은 림시 가이드도 성수기엔 필요했다. 한 번은 30여 명의 한국 여행팀을 인솔해 다른 관광지로 이동하려고 공항으로 가게 됐다. 비행기 탑승 수속 절차도 모르다 보니 걱정돼 탑승 시간 3시간 전에 미리 공항에 도착했다. 탑승 수속 게이트에서 첫 순서로 단체 수속을 밟게 됐는데 창구의 여 직원이 우리 팀의 짐이 너무 많다며 시간이 충족하니 수화물 취급처로 가서 짐을 타군하라는 것이었다. 타군 단어도 모르는 나에게 수화물 취급처를 찾는다는 것은 참으로 막연한 일이었다. 손님들을 그 자리에 대기시켜놓고 나는 한국 가이드와 함께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수화물 취급처 위치를 물었다. 그런데 나의 용어가 정확하지 못한 탓인지 공항 직원들의 대답마다 제각각이어서 사초로 헤매며 다니게 됐다. 그렇게 20분가량 방황하다가 수화물 취급처가 그 건물이 아닌 다른 건물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너무 멀어서 짐을 타군하기엔 무리임을 알게 됐다. 하는 수 없이 다시 본 자리로 되돌아오게 됐는데 그때야 비로소 손에 들고 다니던 손님들의 여권을 넣은 봉투가 없어졌음을 발견했다. 전 가이드 손님들의 여권은요? 어머나 어딘가에 놓고 온 것 같아요. 이걸 어쩌나?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한국 가이드의 얼굴도 새파랗게 질렀다. 여권을 찾지 못할 경우 관광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효과는 상상하기조차 아찔했다. 큰 사고를 낸 것이다. 나는 정신없이 뛰어서 금방 돌아다녔던 곳들을 석회 홀듯이 홀다가 어느 창구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여권 봉투를 발견하자 환성을 질렀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환하게 웃고 있는 나를 어처구니 없이 쳐다보던 한국 가이드는 입을 딱 벌린 채 말을 잃었다. 가이드 경험도 없이 천방지축 뛰어다니며 많은 실수를 저지르면서도 얼굴엔 항상 천진한 웃음을 잃지 않는 나에게 차마 화낼 수 없었다는 한국 가이드의 말은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웃는 얼굴에 침을 뱉지 못하겠네요. 마냥 웃음 짓는 전 가이드 얼굴을 보면 혀끝까지 밀려나온 욕도 되삼키게 돼요. 어쩌면 그렇게

기막힌 상황에서도 웃음이 나와요. 담복해요. 웃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며 아이가 딸린 유부녀인 줄도 모르고 사귀고 싶다는 속내를 무람없이 털어놓던 그 총각 가이드의 얼굴은 기억이 가물하나 그가 남긴 말만은 아직도 또렷이 머릿속에 박혀있다. 가이드 경험이 전무한 나였지만 밤마다 웃음으로 난국을 타게 하며 로련한 가이드 못지않게 수입도 짭짤했다. 웃음의 파워는 막강하다. 얼마 전 어느 책에서 본 성공한 사업가의 이야기인데 사연은 이러하다.

사업에서 실패하고 막대한 빚을 걸머지게 된 사업가가 절망한 나머지 자결하려고 바닷가로 나가다가 두 다리를 잃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한 장애인과 마주치게 됐다. 그 장애인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오늘 참 좋은 날씨네요 하면서 인사를 건네는 것이었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든 그 사업가는 발길을 돌리게 됐고 새 출발에 끝내는 성공한 사업가로 성장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두 다리가 없는 사람도 저렇게 밝게 웃으며 사는데 사지가 멀쩡한 내가 자괴감에 빠져 있다니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웃음은 나를 사경에서 구해줬고 새 출발의 동력이 됐습니다. 웃음은 가장 값싸고 효과 좋은 만병통치약이라고도 한다. 과학적으로 웃음은 도파민, 엔돌핀과 같은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해 우리 몸의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고 면역력을 높임으로써 몸과 마음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웃음 치료법으로 건강을 회복했다는 사례를 가끔 뉴스에서 보기도 한다. 이처럼 웃음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강력하다. 환한 미소로 얼굴을 펴면 그에 따라 구겨졌던 마음도 펴진다. 웃음은 만국 공통어이기도 하다. 언어가 통하지 않은 외국 사람들과도 친절한 웃음으로 마음의 교류가 가능하고 불협 화음의 국면도 기적적으로 타개할 수 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100마디 말보다 찰나의 환한 미소가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다. 부부간의 말다툼도 애교가 찰랑이는 웃음으로 화해 모드로 돌아설 수 있고 남남간엔 쌓였던 원한도 진실된 웃음으로 봄눈 녹듯 녹일 수 있다. 나는 교제에서 이런 신뢰를 많이 경험했다. 혹자는 괴로운데 어떻게 웃음 지울 수 있냐고 반문할 것이다. 하지만 역경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수양을 갖춘다면 당신은 무적이 될 것이다. 웃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활용해 긍정적인 태도로 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지수도 훨씬 높고 하는 일들도 순탄하게 잘 풀릴 것이다. 이는 일부의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능력이 아닌 삶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따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미국의 저명한 철학가 윌리엄 제임스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에 행복하다고 말했다. 행복하고 싶다면 평소에 웃는 연습을 열심히 할 것을 권장한다. 억지로라도 웃는 습관을 키운다면 그 억지 웃음이 어느새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웃음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웃는 얼굴로 세상을 열어라. 당신이 걷는 길이 분명 꽃길이 될 것이다.

0: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1: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흑룡강조선어방송입니다

당신이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이상은 오늘 여성 클럽에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1: 中波873kHz， 초단파103.5MHz， 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진심 어린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책과 멜로디가 있는 곳.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행복한 문학 진행의 변옥입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출발할게요.

네, 누구에게나 정든 곳이 있습니다. 어떤 장소이거나 잘한 곳이거나 추억이 많은 곳일 겁니다. 그곳을 떠올리며 거기에서 받았던 위로와 위안을 안고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내가 위안받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입니다. 네, 외롭다, 참 좋은 일이다 라는 책 중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결국 어떻게 살고 싶은가와 직결되는 것 같다. 과거에는 정의롭고 열정적이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좋았고 나도 그렇게 살리라 부단히 애를 썼던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다르다. 내가 아는 사람 중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나를 떠올리며 찾아가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했으면 좋겠다.

네, 이따금 스스로 조용히 물을 때가 있죠.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네, 그럴 때마다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는 어느 시구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아프고 외롭고 힘들 때 나를 떠올리며 힘을 얻고 다시 뜨거워지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조용히 꿈꿔봅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글로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좋은 글로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네, 오늘은 고세룡님의 수기 전통 자전거에 실려간 못 잊을 세월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학교를 다니던 1970년대에 우리는 공사 소재지와 멀리 떨어진 시골 오지에서 살았다. 하여 누나는 매일 왕복 30여리나 떨어진 거둥으로 걸어 다녀야만 했기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계획 경제 시대라 자전거 구매표를 얻기도 힘들거니와 가격 또한 너무 비싸 자전거 한 대를 갖춘다는 것은 참으로 저른 차는 일이었다.

그래도 부모님은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돈으로 큰 마음을 먹고 누나에게 영국표 28식 자전거를 사줬다. 반짝반짝 빛나는 검은색 체대, 은회색 핸들, 폭신한 안장, 그리고 햇살처럼 펼쳐진 바퀴살들이 서로 잘 조화되어 있는 자전거는 무척 유혹적이었다. 누나가 휴직하는 날에는 내가 수학교 운동장에서 혹은 마을의 큰 길에서 자전거를 올리끌고 내리끌고 하면서 평형 잡기 연습을 했다. 평형을 잡을 수 있게 되자 약간 경사진 내리막길에서 왼발을 페달에 올려놓고 매달려 봤다. 한쪽 다리로 평형을 잡는데 신심이 생기자 오른발을 체대의 가름대 밑에 넣고 페달을 반바퀴씩 절컥절컥 구르며 다 보았다.

키가 작고 팔이 짧아 한 손으로는 핸들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가름대를 잡고 조심스레 탔다. 내리막길에서는 페달을 돌릴 필요가 없어 안장에 올라앉아 두 다리를 들여온 채로 달리기도 했다. 비가 내린 후에 시골 흙길에서 자전거를 타려면 서술의 바퀴 자국을 이용해야만 했다. 어렸을 적에는 자전거를 그렇게 타고 삼리 밖에 외갓집까지 다녀온 적이 있었다.

중학교에 입학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집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가지인 룡정시가지로 이사했다. 그때 룡정시가지는 별로 크지 않아 걸어서 15분이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고장이었기에 자전거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으나 그래도 부득부득 자전거를 타려고 애썼다. 자전거를 많이 탄 덕분인지 또래들보다 일찍 키가 커버린 나는 안장에 편히 앉아서 두 발로 페달을 돌리며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됐다. 어쩌다가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게 되면 휴식 시간에 누가 더 천천히 타는가를 두고 시합했다. 나는 어려서부터 울퉁불퉁한 시골길에서 왕복 50여리를 타본 경험이 있어 그런 시합쯤은 식은죽 먹기였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겨울이면 학생들을 조직해 산에 가서 쌀이나무를 해다가 난로불을 지폈다.

대부분 애들은 나보다 날 등에 지고 먼 길을 걸어왔지만 자전거를 타고 간 우리 몇몇은 짐바지에 쌀이나물을 꽉 박아 싣고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돌아왔다. 내가 대학 공부를 하던 장춘 씨는 교통이 발달해 20선이면 공공버스에 앉아 시내 곳곳을 누빌 수 있었기에 자전거가 필요 없었다. 그런데도 나는 이 대도시의 골목들을 돌아볼 요량으로 식비를 아껴 3학년 때 자전거 한 대를 샀다. 그런데 한 번은 저양거리의 내리막길에서 자동차와 충돌하고 말았다. 팔다리 여러 군데에 구멍이 났고 자전거는 멀리 길 옆에 널브러졌다. 길 가던 사람들이 주위에 몰려들어 창피했으면 두말할 것도 없었다. 가까스로 일어나 길 옆에 앉았다가 겨우 학교까지 절뚝거리며 자전거를 밀고 돌아왔다. 그런 자전거를 길림 재무 학원에서 공부하던 고중 동창이 졸업 실습 때 타자고 빌려갔다. 성격이 좋아 친구가 많았던 거는 항상 호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어느 날인가 그 동창이 또 나를 찾아와 외지에서 친구가 왔으니 함께 식사하러 가자면서 식당으로 끌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동창은 내 옆에 다가앉으면서 넌 더 많이 먹어라 면서 너스레를 떨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빌려간 내 자전거를 팔아 그날 한턱 냈던 것이다. 참 재밌는 녀석이었다. 대학 시절에 어렵게 마련했던 자전거는 그렇게 미미하게 성적을 감췄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잠시 후에 계속해서 고세령님의 수기, 전통 자전거에 실려간 먼 잊을 세월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언어학 영역에서 권위였던 진태해 교수님은 퇴직 후에도 재초빙되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면서 오리를 가르쳤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할 때 가져온 지 수십 년 전다는 그 자전거를 보면서 나는 우리 집 자전거도 별 문제 없이 오래 탈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대학을 졸업한 후 나는 연결시에 배치받았다. 장춘행 기차를 타려고 기차역에 몇 번 들렸을 뿐인 생소한 거장이었다. 알고 보니 공공버스가 몇 갈래밖에 없어 자전거가 필요했다. 시내에는 5원만 내면 어디든 갈 수 있는 편리한 택시도 있었지만 당시 월급이 107원인 월급쟁이로서는 엄두도 못 냈다. 이리저리 공기하던 끝에 부모님한테서 내가 어려서부터 타던 자전거를 가져왔다. 폐적을 붙이고 해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영화관 같은 곳에 둘 경우에는 보관비를 10전씩 물어야 했다. 주변 농장의 잎사리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좋다고 해서 교외로 다녀오기도 하고 과일 채소 도매 시장에 가서 수십 근 되는 과일이나 김장용 고추들을 사가지고 자전거 짐바지에 실어오기도 했다.

당시에는 일정한 규모의 구경 단위들에서 다가소나 유치원 등 보육시설들을 자체로 운영했는데 출퇴근 시간이면 밀물과 쓸물처럼 오가는 자전거 대호석에서 자전거 가름대 위에 설치한 어린이용 안장이나 짐바지에 아이를 앉히거나 업고 가는 어른들을 흔히 볼 수 있었다. 비가 올 때면 한 손에 우산을 들고 다른 한 손에 핸들을 잡고서 임파석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재수꾼들도 꽤 됐는데 그야말로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였다.

딸애가 유치원에 다닐 때쯤에 시장에는 여러 가지 어린이용 자전거가 나왔다. 자전거를 애착하던 나는 딸애도 일찍이 자전거를 배워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제일 괜찮은 어린이용 자전거 한 대를 샀다. 성인용 자전거와 별반 차이가 없는데도 성인용 자전거보다 비싸다는 느낌을 줬다. 자전거 타기를 인차 배워낸 딸애는 학교 정원에서 신나게 쌩쌩 타고 돌아다녔다. 딸애가 좀 큰 후에는 그 자전거가 처제의 아들애한테 돌아갔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자전거는 많은 가정들에서 교통수단과 운수도구로 사용됐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더니 연결시는 35년이 지난 오늘날에 선로버스가 네 갈래로부터 60여 갈래로 늘어났고 구석구석까지 통해 자전거도 대폭 줄었다. 어디 그뿐인가? 에어컨이 달린 버스도 제쳐놓고 자가용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대량 늘어나 길거리가 미어질 지경이다. 사회복리가 나날이 좋아진 오늘날 노인들은 무료 승차, 학생들은 35만 내고 한 달간 마음대로 버스를 타는 혜택을 보고 있다. 지금은 남녀노소가 신체 단련을 한답시고 멋진 안경과 헬멧, 운동복 등 장비를 착용한 채 사닥 자전거를 타고 다녀 우리 삶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고 있다.

지난 세월 수많은 공헌을 해온 전통 자전거는 역사 무대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게 된 것도 우리의 생활 수준이 그만큼 향상된 징표라고 하겠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인생이 좋네 나쁘네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다. 인생은 좋기도 하고 동시에 나쁘기도 한 것이라고 말해야 옳다. 인생으로 인해, 오직 인생으로 인해 우리는 좋음과 나쁨의 개념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진실을 말하면 삶은 달콤하고 끔찍하며 매력적이고 달고 쓴 모든 것을 아우른다. 인생은 빨간색이기도 하고

적혀 있습니다. 인생은 한 가지 맛이 아닙니다. 단맛, 쓴맛, 신맛, 매운맛, 짠맛이 섞여 있습니다. 인생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항상 단맛만 맛볼 수 없고 더 자주 쓴맛을 맛보게 되며 쓴맛을 보았기에 단맛을 더 잘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쁜 일 뒤에는 좋은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 인생의 요루색을 겪다 보면 자신만의 풍부한 색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상황이 어떻다 한들 덤덤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겠죠.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입니다. 습근평 중국 공산당 중강위원회 총서기 국가주석이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의 초승에 응해 오는 6월 8일부터 9일까지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중국 공산당 중강위원회 대외연락부 대변인이 6월 5일 전했습니다. 망종이 다가오면서 우리 성의 주요 농작물이 관건적인 생장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각종 스마트 식물 보호 기계들이 제초 시비 및 녹색 방제 작업을 전면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전송의 여름철 넘박 관리 작업이 질서 있게 전개되고 있으며 지능화 식물 보호 기술의 도움으로 농작물 생장 상태가 매우 량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눈평원에서 삼강평원에 이르기까지 들판이 온통 푸른빛으로 단장되고 전성 농작물 제초 작업은 50% 이상 완료됐습니다. 성눈평원에 위치한 북대황 구산분회사의 380만 무에 달하는 경작지에서는 100여 대의 농기계가 대규모 제초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영군 농장에서도 동일한 스마트 제초기가 대량 동원돼 제초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예전에는 농장에서 많은 인력과 전통식 기계를 동원해 밤낮으로 작업해야 했지만 올해는 스마트 제초기가 동원돼 작업 속도가 거의 두 배로 향상되었습니다. 스마트 기계 작업은 제초 과정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삼감평원의 칠대하시 가자하구의 옥수수 밭에서는 넉 대의 아치형 자립식 방제기와 식물보호 드론이 협동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고효율을 추구함과 동시에 녹색 안전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올해 칠대하시는 277만 무에 달하는 경작지에 70개의 농작물 병충해 예찰 지점을 설치해 녹색 예방 통제 기술이 더욱 정밀하게 적용되도록 보상했습니다. 현재 전송의 병충해 녹색 예방 통제 면적은 3억 5천만 무를 초과했습니다. 표 조산지에서도 과학 기술에 힘입어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일 적은대 지역에 위치한 260만 무에 달하는 오상쌀 재배 지역에서는 더화향 변모가 알맞은 생장기를 맞고 있습니다. 내년의 경험적 시비 방식과 달리 올해는 성농업과학원 기술자들이 드론 원격 감지 기술을 활용해 논의 CT 촬영을 진행하고 정밀 시비를 했습니다. 현재 이 디지털 가변 시비 기술은 북대황, 해륜, 부간 등 여러 지역으로 보급돼 화학비료 사용량을 5% 이상 줄이고 평균 생산량을 5% 이상 증가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전송 여름철 논박관리 작업에 참여한 식물보호 드론은 3만 대를 초과해 전국 최다 수준에 달했으며 각종 식물보호 기계의 단일 평균 작업 능력은 5천만 무에 달했습니다. 여름철에 접어들며 전송 각지의 야간 풍경이 한층 활기차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각지에서는 특색 있는 문화레저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고 있으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밤문화를 즐기며 도시 전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할빈 중앙대관은 밤마다 인파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우아한 교향악 공연과 역동적인 록 음악 무대가 번갈아 펼쳐져 보행객들의 발걸음을 사로잡고 있으며 시민들은 음악에 맞춰 자연스럽게 춤을 추며 음악의 도시 할빈만의 독특한 매력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할빈중앙대가관리위원회는 거리 음악문화 콘텐츠를 전면 개선하고 상시 테마 공연 프로그램을 정례화했습니다.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총 300여 차례의 문화 공연이 잇따라 펼쳐지며 할빈의 음악도시 브랜드 경쟁력을 지속 강화할 방침입니다. 밤이 깊어도 곳곳에서 여름밤 축제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지편의 마을축구대회가 성황리에 열려 시민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경기장 주변에는 다양한 레저 및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 풍성한 즐거움을 더합니다. 동강시에서는 강변 야경 관광 소형 열차가 정식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열차가 강변 풍경을 가로지르며 아름다운 야경과 도시 명소를 잇는 새로운 관광 코스로 자리 잡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야간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원현은 바다와 접하지도 국경과 닿아 있지도 않았던 탓에 한때 대외무역과는 거리가 먼 내륙의 작은 현성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 현의 대외무역 수출입 총액 증가율이 62%를 초과했으며 올 1, 4분기에는 두 배로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산업 기반이 한몫했기 때문입니다. 선은항은 원래 대련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지만 몇 년 전 조혜홍 회장은 업계 동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생산 라인을 해안에서 당원으로 이전하는 결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거리만을 고려했지만 그는 이곳이 수십 년간 축적된 대나무 및 목재 산업의 역량, 숙련된 노동자, 그리고 성숙한 공정 기술에 주목했습니다. 현재 기업은 광주 박람회와 할빈 국제경제무역박람회에 참가했으며 새로 건설된 두 개의 친환경 심층 가공 생산 라인은 이미 해외 주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통상구가 없어 물류 속도에서 밀린다면 제품과 시장 간의 적합성 깊이를 겨뤄야 합니다. 당원 유업의 선두주자인 보화유 씨는 맞춤화 전략을 통해 넓은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최근 해당 기업은 파키스탄 시장 전용으로 설계된 영유아용 분유 처방을 새로 개발했는데 이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영유아 분유 수요를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 시장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은 하나의 제품으로 승부하는 방식을 버리고 현지 식습관과 영양 기준에 맞춘 차별화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원현은 5천만 원의 특별 자금을 통합해 기업의 설비 업그레이드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서비스 전담 직원을 파견해 1대1로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해당 기업의 대외무역 수출액은 2천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당원현의 대외무역 수출입 총액은 1억 3,600만 원에 달했으며 증가율은 62.4%를 기록했습니다. 올 1사분기에는 증가율이 102.3%로 급증했고 이를 통해 현지역 외향형 경제성장에 막강한 가속도가 붙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원현 영발향 약진천론에서 자율주행 이안기가 북도 항법 시스템의 정밀한 안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변모 내기 등 일련의 작업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작업 인원이 단말기 설비에 모내기 수치만 잘 설정해 놓으면 자율주행 이안기는 자동으로 최적의 작업 로선을 정해 질서 있게 모내기 작업을 완수해 나갑니다. 1.5문 원의 모내기 작업을 완수하는데 단 10분밖에 걸리지 않아 하루에 50에서 70문 원의 모내기 작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인력으로 모내기를 하는 것보다 효율이 40배 이상이나 높습니다. 2026년 흥룡강성 농촌 농구리그 결승전이 곧 흑하시 애휘구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경기 시작 후 전성 범위에서 형급 기층 경기, C급 선발전, 성급 결승전 등 3개 차원의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결승전은 전성 13개 시 지구와 농업개간지, 산림공급계통에 총 22개 팀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번 농촌농구 리그 결승전의 주 경기장은 애휘구 대흑하도에 마련되며 경기장 인테리어와 대회 일정에 농촌 특유의 요소를 대거 접목해 농민들이 관중으로부터 주인공이 되어 새 시대 룡강 농민들의 정신 면모를 보여줄 계획입니다. 경기 전에는 국경강 일렉트로닉 음악 콘서트를 열 예정이며 개막식에서는 허조족의 이막한, 어로첸족의 곰춤 등 국가급 무형 문화재 공연이 펼쳐지게 됩니다. 또한 러시아 블라고베센스크시 팀을 특별 초청해 친선 경기도 펼칠 예정입니다. 공업 및 정보화부에 따르면 올 4월 말 기준 우리나라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의 총 개수는 500만 9천 개로 지난해 말 대비 17만 1천 개가 증가했으며 전체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7%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5세대 이동통신 이동전화 가입자는 12억 6,200만 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5,758만 명이 증가했으며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8.7%에 달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음악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드라마 승박이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26번째 시간입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아이들에게 이불을 여며 주었다. 이불 한 채로 다섯 아이가 덮자니 정말 쉽지 않았다. 원래는 두 채였는데 강영천이 이불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안 어머니는

0: 즉시 딸을 시켜 한 채를 보냈다. 어쩌면 좋은가. 수연이는 덮을 이불이 없었다. 원래 몸이 튼튼하였지만 어머니는 딸이 추워할까 근심되었다. 어머니는 만자를 품에 안아서 올방자를 틀고 앉은 자기 무릎 위에 재우고는 솜옷 앞서프로 덮어주었다. 이렇게 하면 그의 다리는 눌려 저리고 아프지만 이불귀라도 내어 수연이를 덮어줄 수 있다는 것이 어머니는 매우 흐뭇하였다. 그리고 나서야 어머니는 다시 바느질을 시작하였다. 어머니는 여기저기 따지고 꿰진 곳을 한뜸 한뜸 기워나갔다. 눈이 가물거리고 허리가 시큰거렸다. 다리도 저려나고 손에 맥도 풀렸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듯 오직 아이들을 얼구지 말자는 마음으로 일손을 다그쳤다. 손바지 겉면을 다 깁자 어머니는 안을 깁으려고 바지 가랭이에 손을 넣었다. 헌데 얼음장 같은 것이 섬뜩 손끝에 맞춰와 움찔 손을 움츠렸다. 급히 뒤집어 보니 글쎄 바지 안이 푹 젖어 있는 게 아닌가. 놀라 몽해졌던 어머니는 인숨 이불을 젖히고 독강이의 허벅다리를 살펴보았다. 아, 온통 검붉은 게 아닌가. 손으로 눌러보니 이미 부어 있었고 어떤 곳은 살가죽이 벗겨져 다치면 금시 피가 날 것 같았다. 덕강이는 어릴 때부터 잠자리에 오줌을 싸는 버릇이 있었다. 집에 있을 때는 어머니가 밤마다 깨워 소변을 보게 했지만 그 며칠 동안은 누가 깨워주는 사람이 없는 데다 또 옷을 입은 채로 자다 보니 그만 바지에 오줌을 싸버렸던 것이다. 혹한인데다 살을 에이는 듯한 폭풍까지 불어와 다리는 얼어서 팅팅 부어올랐다. 덕강이는 상처 자리가 바지 가랭이에 쓸렸지만 아프다는 소리 한번 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들의 허벅다리를 오르만지며 어머니는 눈썹을 찌푸리고 상처가 자기 몸에 난 듯이 숨을 들이켰다. 실로 상처는 아들의 몸에 났건만 아픈 것은 오히려 어머니 마음이었다. 한참 오르 쓸다가 어머니는 아들의 이불을 잘 여며주었다. 어머니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아래턱에 난 선량해 보이는 검은 기미가 입술과 함께 바르르 떨렸다. 그의 두 눈은 노란빛 콩기름 불을 응시하고 있었다. 한 가닥의 등잔불 연기가 어두운 공간으로 날아오른다. 눈시울이 뜨거워나고 눈앞이 흐릿해지더니 어느새 어머니의 눈이 촉촉히 젖었다. 뜨거운 눈물 방울이 등잔불 심지에 뚝 떨어져 칙하고 불꽃을 튕겼다. 등잔불빛이 가물거리다가 이윽고 다시 밝아졌다. 어머니의 흐릿해진 눈앞에는 전혀 다른 두 덕강이가 서 있었다. 하나는 먹고 입는 것조차 어머니에게 의지하는 애숭이였고 다른 하나는 외놈들의 무리에 뛰어들어 수류탄을 던지고 날창으로 적을 무찌르는 튼튼한 사내였다. 희미한 덕강이의 두 모습은 점점 하나로 엉켜졌다. 어머니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1: 가거라. 얘야. 가거라.

0: 독강이는 남먼저 일찍 일어났다. 이제 겨우 푸름푸름 밝아오는 하늘에는 아직도 별이 몇 개 걸려 반짝거리고 있었다. 그는 그 길로 행린의 집 때문에 들어섰다. 남을 깨울까봐 저어하며 고추 행리의 방으로 갔다. 행리는 아직도 자고 있었다. 덕강이는 천천히 다가가 구두에 걸터앉았다. 그는 행리를 깨울까 하다가 어제 저녁에 늦게 잤는데 조금 더 자게 하자고 고쳐 생각했다. 그들 둘은 어제 온 저녁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아침에 덕강이가 행리를 찾아오기로 약속하였던 것이다. 덕강이는 조용히 앉아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는 행리를 보지 말자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곳엔 눈길을 보낼 데가 없어 할 수 없는 듯이 행리에게 눈길을 보내었다. 뒤이어 그는 행리의 잠든 모습을 짓궂게 뜯어보기 시작하였다. 행리는 아침 햇살을 탐뿍 받으며 모로 누워 자고 있었다. 더워서인지 새하얀 팔을 붉은 꽃이 박힌 이불 위에 내놓았다. 꼭 담은 입기에는 맑은 침방울이 한 줄 두려웠는데 발그스리한 아리따운 볼에는 옅은 보석개가 온폭하니 패여져 있었다. 버들잎 같은 눈썹 아래에 실눈 한 쌍은 미소를 머금은 채 살짝 감겨져 있고 윤택이 흐르는 새까만 머리는 꽃베개 위에 헝클어져 있었다. 덕강이는 새하얗게 회칠한 벽과 알렁거리는 유리창문, 주홍색 책걸상들을 바라보며 이와는 정반대의 대조를 이루는 자기 집 전경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만약 다른 집에서 이런 것을 보았다면 그는 벌써 격분과 멸시의 감정이 울컥 치밀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이 모든 향락을 받고 있는 것은 자기의 딱 친구 행리였다. 그는 행리를 조금도 적대시하지 않았다. 그것은 행리를 나무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애는 아무런 나쁜 짓도 하지 않았다고 덕강이는 여기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덕강이는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물건을 쓰는 것이 모두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도리어 자기의 노동으로 바꾸어 온 것이라면 사람마다 마땅히 누려야 할 향락이라고 느껴졌다. 덕강이 자신한테 만약 그런 재간이 있다면 그는 꼭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좋은 생활을 누리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덕강이는 한동안 이런저런 공상에 잠겨있다가 행리의 팔이 시리지 않을까 마음쓰여 그의 팔을 잡았다. 과연 얼음같이 차가웠다. 그는 행리의 팔을 살그머니 이불 속에 밀어넣어 주었다. 그 바람에 행리가 문득 눈을 떴다. 덕강이를 보자 기쁨에 겨워 빵긋 웃음을 짓는다.
1: 어? 이렇게 일찍 왔어? 언제 왔니?
2: 방금 왔어. 너 더 자겠니?
1: 그만 자겠어. 아니야, 너 언제 오래지?
0: 행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짓궂은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덕강이는 얼굴이 화끈해 나서 몸둘 바를 몰라 했다.
2: 누가 그래? 너 어떻게 알아? 방금 깨나고서.
1: 낯이 빨개졌구나. 내 짐작이 옳았지.
0: 행리는 깔깔거리며 손뼉을 쳤다. 그는 덕강이가 무안해서 쩔쩔매는 것을 보고 계속 샘물거렸다.
1: 거짓말한 걸 부끄러운 줄은 아네. 예, 방금 꿈속에서 널 본 거야.
2: 뭐? 난 못 믿겠어.
1: 못 믿겠다고? 나는 방금 아주 재미나는 꿈을 꾸었어. 꿈에 두 꼬마 팔로군이 남산 꼭대기에서 걸어 내려오는 것을 보았거든. 그들이 걸어서 내 앞에 다가왔을 때 내가 이렇게 눈을 뜨고 보니
2: 누구야?
1: 알아맞혀버렴.
0: 뚝강이는 무리를 가로주었다.
1: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야. 그 여자가 누구겠니?
2: 너겠구나 뭐. 남자는?
1: 맞아. 여자는 나였어. 남자는...
0: 행디는 일부러 말꼬리를 길게 뽑다가 훌쩍 일어나 앉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1: 너야.
2: 오, 뭐?
0: 둘은 똑같이 큰 소리로 웃었다. 행리는 배를 끌어안고 웃으며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덕강이는 그가 아직 옷을 입지 않은 것을 보고 말했다.
2: 자, 빨리 옷을 입어. 알겠어.
1: 응, 옷을 지어주렴. 저 책상

0: 행디는 옷을 입고 단추를 채우며 한 손을 들어 머리를 쓰다듬고 덕강이와 구두에 나란히 걸터앉았다.
1: 우리 어머니가 온 밤을 쉬지 않고 무엇이나 다 갖춰줬어.
0: 덕강이는 말했다. 행디는 덕강이 옷에 새롭게 나타난 기운 자리를 보며 말했다.
2: 너의 어머니는 참 좋아. 얼마나 진보적이니. 아이참, 나는 재수없어. 웬 여자로 태어났는가 말이야. 남자가 못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함께 가는 걸. 그럼 얼마나 좋겠니.
1: 아, 여자도 일없어. 아, 백선생도 여잔데 뭐. 넌 아직 어려서 아동단원에 있어도 외놈들과 싸우는 거 마찬가지야. 아, 몇 년 후에 가지 뭐.
0: 덕강이는 어른스럽게 타일렀다. 실은 그 역시 행리보다 겨우 한 살 우였다. 행리는 한동안 뼈로 통해 있다가 말했다.
2: 덕강 오빠, 우리 아버지는 날 중학교에 가라고 하는데 난 지금은 가고 싶지 않아. 내가 외놈들을 몰아낸 후에 우리 함께 가면 좋지 않니?
0: 오빠라고 부르는 행리의 말에 덕강이는 얼굴이 빨개졌다. 처음이었다. 그는 자기가 정말 어른으로 된 것만 같았다.
1: 그렇지도 않아. 갈 수 있으면 너 먼저 혼자 다니렴. 난 몇 년이 지나야 돌아올지 몰라. 외놈들과의 싸움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야. 예, 나는 공부하고 싶지 않아. 그저 싸움만 하고 싶어.
0: 뚝강이는 흥분해서 말하며 친누이 동생을 부르듯이 행리를 불렀다. 아침 해가 천천히 창문에 기어올랐다. 부드러운 햇빛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밖에는 온통 눈얼음이 뒤덮였으나 집안은 백화가 만발하고 봄빛이 철철 흐르는 겨울철의 온실과도 같이 따스해놨다. 덕강이는 행리와 떨어지기 싫은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난생 처음 느끼는 새로운 감정이었다. 그는 얼마간 당황해놨다. 그러나 이 감정을 곰곰이 곱씹어볼 사이도 없이 그는 전투에 생각이 미쳤다. 전투는 그 무엇보다 더욱 강렬하고 빠른 속도로 그를 유혹하였다. 그는 즉시로 전투에 대한 동경에 사로잡혔다. 사랑하는 벗과의 리별도 슬프지 않았다. 도리어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벅차올랐다.
2: 잠깐 기다려. 너한테 줄 게 있어.
0: 행리가 일어나 가려는 덕강이를 붙들었다. 그는 급히 상자를 열고 작은 꽃보자기를 꺼내었다. 거기에는 흰 수건과 행리가 늘 두르고 다니던 갈색 털실로 뜬 목도리, 그리고 여러 가지 꽃실로 수놓아 만든 세면 도구 주머니가 들어있었다. 덕강이는 그것을 보자 급히 말했다.
1: 어쩌자고 이런 물건을 날 주니? 아, 목도리는 네가 둘러야 하잖아. 난 싫어.
0: 행리는 입을 오므리고 웃으며 보자기를 쌌다.
2: 내 걱정은 마라. 밖에 나다니면 얼마나 춥다고 그래. 세면도구 주머니는 어머니가 도와서 만든 거야.
0: 때마침 행리 어머니가 문가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눈화개는 검은 줄이 건너갔다. 그는 덕강이를 향해 입을 열었다.
3: 착한 애야, 다 가져가거라. 그거야 너희 동창이자 누이 동생인 행리의 성의가 아니니.
0: 행리는 뒷말 뜻을 생각해보고 그만 얼굴을 확 붉히며 어머니를 흘겼다. 그러나 행리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덕강이에게 말했다.

0: 독강아, 가지 말아라. 내가 널 주려고 맛있는 음식을 갖춰놓았다.
1: 어라, 내 방에 날라다 먹자.
2: 안 돼요, 아주머니. 우리 어머니가 기다려요. 전 인차 돌아가야 해요.
3: 독강이는 고소라며 일어섰다. 행리와 그의 어머니는 그를 붙들어 둘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삶은 달걀을 한보자기 싸서 그의 손에 들려주었다. 독강이는 다급히 집으로 달려갔다. 드라마 숨바귀꽃 2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그 세계 맞서며
4: 희강산을 생명을 베이징시간 13点整.
5: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 黑龙江 朝鲜语广播
6: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젊음의 계절 6월의 첫 번째 주말인데요. 6월이 되니 러금도 눈에 띄게 짙어가고 여러분도 꿈을 향해 부지런히 달리고 있습니다. 며칠 후면 대학 입시가 시작되는데요. 시험을 맞이한 학생들은 이 시각도 마음속의 상아탑을 그리면서 밤을 패고 있을 것입니다. 하여 오늘의 요청아마당은 대학 입시를 맞이한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긴장한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는 흥겨운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그럼 6월의 뜨거운 태양 아래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열정에 응원을 보내면서 노래 별과 꽃과 선생님을 보내드립니다.

0: 일본 동경에 거주하는 류홍화 씨가 동창과 선생님에게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동경에 거주하고 있는 류홍화라고 합니다. 6월이 되니 고향에서 시험 치던 그날이 떠오르면서 동창들이 그립고 선생님이 그리워납니다. 고중을 졸업한 지도 어느덧 20년이 넘었네요. 지금 저희 동창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분투하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은 그러한 동창들을 그리면서 동창의 노래를 요청합니다. 친구들, 언젠가 우리 함께 모여서 회포 나누자.

0: 그동안 대학이라는 목표를 향해 등불을 밝히며 쉼없이 달려온 시간, 그리고 밤새웠던 날들이 이제 그 노력에 대한 보람을 전해줄 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며칠만 더 견지해서 건강하게 차분한 심정으로 혼신을 다한다면 훌륭한 결실이 맺어지리라 믿습니다. 이어서 도문 씨의 최정금 어머님이 대학 시험을 맞이한 아들과 모든 수험생들이 시험을 잘 치르기를 바라면서 요청한 소품 대학 시험 치는 날을 보내드립니다.
1: 아이고야, 야야, 그 오래간만에 야 학교 담다 떼는 뭐 다리 막 후두두 떨린다 이게. 아이고야, 아저 갑상물 안에 갑자기 같은 게 터덜터덜하게 생긴다 그네. 아 천하게네 일찌감치 학교 대문이나 열어놨으면 내 무슨 이게 고야처럼 담다 떼는 겠습니까? 아야, 그야 맥이 든다야. 에이야, 모르겠다. 자오간 우리 딸이 대학에만 붙어라. 그러면 이 애비는 고애라도 좋고 쥐라도 좋다. 에이, 그야. 이게야. 어쨌든 우리 딸이 찰떡처럼 대학에 찰서당 붙어라. 아, 저 사람들 보옵소. 저 정신 있음도 저게. 그 글쎄 학교 대문에나 저기 붙였구만. 아이고, 저렇게 우둔한 사람들이라고. 아이, 찰떡 그거 학교 대문에다가 붙이면 대문에 가서 아이들이 부습지 대학교에 가서 붙을 수 있어도 그게. 예. 내처럼에 어느 대학에다 붙이겠으면 어느 대학이라고 글쎄에다가 곱게 글을 써가지고, 예, 이렇게 찰떡 그 학교에다가 철수당 붙여야 되지.

0: 저렇게 붙여서는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예. 장관 처치들 어찌는가 한번 가보다네.
1: 아, 차가
2: 아이고, 세상에. 아, 왕년에는 다 저 대문에 갖다 차를 붙이려면, 금년에는 교실에 갖다 떡 붙여. 자과 아들이 해결 붙어도 걱정이요 못 붙어도 걱정이요 그저 부모들이 팔자라는 게 한 평생 걱정 팔자인데 에이 그 참
3: 어우야 어우야 하도 학교 때야 그저 그 거슬러 이름 났던 선수니까 지금 이렇게 날렵하게 곧 담자 뛰어넘을 수 있지 그래 잼스 다른 사람들에서 얼음도 없지 무슨 자 어디더라 어우야 나 넘치니 어우야 넘치니 나 넘치니 어우야 오늘 정신병자 같은 경우 내보다 더 빨리 와서 여기다 붙여놔 어우야 찌만해라 찌만해라 어우 찌만해라 나 넘치겠니
2: 저 아줌마 어째렴
3: 야 이리 세대 붙어보기 저기 있어
2: 내 이 학교 수발했구만
3: 어우야 그래 그 놀랐지
2: 꼭두 새벽부터 고고함에 있나 하신다
3: 내 말은 좀 뜯어봤어
2: 예.
3: 다른 사람들이 모두 말하는 게 얘 철떡고
2: 예, 예.
3: 예. 남들보다 얘 제일 먼저 가져다가 학교 문에다 청 붙여놓은 날에는 무조건 얘 것이 자식이 대학교에 붙는다길래 내 것이 어쩌네게 얘 밤잠도 자지 못하고 요 것이 정성들을 채가지고 왔는데 요 것이 오늘 정신 나쁜 게 것이 요 것이 새벽 2시 전부터 와서 요거 붙여놓고 갔단 말인구만 요 찰떡이라는 건 누구보다 먼저 붙여야 요거 영험하다고 했는데 내 것이 요거 우리 집에 곧 누이 망쳐내도 세상에서 제일 으스란 들이 망쳐가도 우리 나그네 것이 질질 내고 던게 이거 없어 누이 먼저 이렇게 앞섰지 내 것들 우리 나그네 또 우리 아들 대학교 못 보는 날에는 요 나그네 그래서 어찌 난서나 이거 야 씨만
2: 내가
3: 찍겠니 이거
2: 아줌마 그 찰떡 갯다 붙여놓으면 찰떡이 해결 붙이지 집에 안 붙이면 집에 안 갯다 또 붙여놓으면
3: 뭐해 남도 내 좀 한마디 정중하게 물어보겠어
2: 네 물어봐서
3: 집에 대학시험 치는 나 있음도?
2: 아, 우리 집에는 학사 없음.
3: 없지, 예. 그래, 근래 우리 부모들이 심정 못 알아준단 말이구만.
2: 아, 예.
3: 내 오늘은 글씨 우리 아들이 대학시험 치길래 사흘 전부터 그 방토하자고 신선암에를 찾아갔단 말입니다.
2: 예.
3: 그러니까 그 신선암에 말씀하시는 게
2: 예.
3: 대학시험 치는 날에는 아들한테 노란 속옷 입히고
2: 노란 속옷?
3: 예, 부모들은 깨끗하게 모욕하고 정성들의 찰떡을 제서에 학교 문에다 이거 가져다 착 붙여놓은 날에는 무조건 붙는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내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2: 아줌마 그런데 내 이전에 저 대문에다 찰떡 붙인단 말은 들었는데 노란 속옷은 어째 입힘도 고발하고 기렴도 아 곱게 입히면 시험이 잘 쳐진담도
3: 야 정말 입이 몰라도 정말 왕세이구만 아이 얘기 없어
2: 예, 예.
3: 옛날부터 예,
2: 예
3: 우리 민족이 장문 급제하문 후
2: 예.
3: 그 예 아 이런 거 써붙이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정만은 예 찐방 디밍이라고 그랬구만 그러니까 이 찐이란 게 금이지
2: 예 맞습니다
3: 금은 노란색이지
2: 네 예.
3: 그러니까 요 노란 속옷이 입혀야 된다 말이구만 에이그 그래
4: 그러니까나 노란 속옷을 입으면 무조건 대학에 붙는단 말이지
2: 그런데 아줌마의 내 보기에는 그게 다 쓸데없었구만 쓸데없습니다
3: 얘 정말 아이 어찌라고 남의 아들 대학시험 치는 날에 얘 새벽 2시 전부터 이렇게 재수 없는 걸 말만 걸로 함도
4: 아 코나그네 그 갑상구란의 감재 같은 나그네 그 재수 없으니 한다 그거 노래
2: 아줌마
3: 정말 생김새 막 재수 없게 생겼는가 했더니 말도 삼문 재수 없는 말만 걸로 함도
4: 그러게 말이야
2: 이 아줌마 진짜 대를 쓴다 내 말하는 거 다 들어보고 진짜 재수 있는가 없는가 다시 얘기를 합서 예?
3: 걔 말해봤어
2: 그 집에 어느 대학이 지망했습니다
3: 아이고 우리 아들은 얘 청화대학이 알면 해바라기 당신 하면 했지 그것도 다른 대학이 알겠다 나 그거
4: 그게야 그렇지 않고
2: 그랬거나 그 청화대학이란 게 부끼에 있습지
4: 그래
3: 입이 정말 행바이 없다 아예 청화대학이 부끼에 있지 뭐 비암산 꼭대기 있겠습니다
4: 정말 비암산 꼭대기 있겠어
2: 내 말이 그게 인도 청화대학이 부끼에 있으니까나 북경 가는 기차표를 가져다 톡 붙여놔야 북경에 가지 아 저렇게 떡을 떡 붙여놔야 부채 나오면 집에 또 감지에 들어갔구만. 또 감지에
3: 들어갔구만. 아니 정말 그게 얘 정말 정말 맞는 말이구만.
2: 그렇지. 그러니까. 이 떡을 붙인다거나 예. 노란 속옷을 입힌다거나 이게 다 시대 지나간 거야.
3: 아 시대 지나간 거야. 예.
2: 지금 새 시대에 들어서서는 예. 우리 신초를 해야 된단 말이야.
3: 그러니까요. 비행기 표를 붙이는 건 여기 신초지.
2: 신초지 북경 가는 표를 갖다가.
3: 그러니까요. 북경까지 가는 표. 요거는 누구도 모르지.
2: 가능하게 내 한냈다가.
3: 그러니까 두 번째 가는 건 내지.
2: 예, 예, 예.
3: 그래서 내가 비행기표를 가져와야 돼. 이 찰떡은 다 썼어.
2: 아, 이 무슨 일이야. 아, 그 찰떡이.
3: 야, 내 정말 저기를 뛰어넘어 왔지. 기다려서 난 비행기표 가지러 갔구만.
0: 아, 이보, 이보. 빨리빨리 그 아, 이분 노란 속옷도 하고 야, 북경 가는 기차표를 좀 준비해라. 야, 야, 야, 야, 야. 무색이라고. 아, 이거, 아이요. 원래부터는 야, 그 찰떡이 그 형세 떨어졌다. 기차표를 사 붙인다. 야, 야. 야, 이 양까지 그게 말이 많다. 안 내, 그럼 인차 따라갈게. 야,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2: 그 개고 얼리 보냈다. 저거 이거야 한 두 대 잘 먹겠다 이게. 무식이 아슴채게 이리 마 이렇게 했다 주는 거지. 무식이 고물이라도 갖다 준 게 없는가? 저거 공개 생겼으니 좋기는 좋다. 대학 시험은 얼마나 됐으면 좋겠다.
3: 자기에서 여자한테 양보할 줄도 모름도.
0: 무식이랑도 양보? 아이 그런 아줌마는 어째 여자란 게 남의 남자 꼭대기에 자꾸만 앉을까?
3: 아이 내 자식이래 그래지. 남이 남자 꼭대기에 앉기 싶어서 앉겠습니다.
0: 나도 내 자식이래서 그런다. 그렇지면 내 아이 그래겠습니다.
3: 아이 어, 정말. 이거 당장 여 위에다가 머프 채주겠습니다.
0: 머프 채주겠습니다.
3: 채소스다.
0: 정서오이면 그 발끝에 살가가지고 소탁도 들러 그거 얼리 붙이겠어.
3: 붙채소스.
0: 야 이 아줌마 어째 이런 거 이게.
3: 야 내내 자식을 아, 내기 했구만. 채설 비그만 붙채소스다.
0: 예예예예예. 아줌마 내 이것만은 정말 못해도 내 대비 비리겠어 그만 이렇게.
3: 아이 여보 제발 붙여줍소.
0: 아이 됐구만 이것만은 정말
3: 여기다 붙여줍소.
0: 아이 됐구만
3: 그럼 앞에 붙여줍소.
0: 아이 된다는데 어째 이래한다 이거.
3: 붙여줍소.
0: 못 붙여주겠습구만.
3: 붙여줍소.
0: 못 붙여주겠습구만.
3: 붙여줍소.
0: 못 붙이겠습구만.
3: 붙여줍소. 붙여줍소. 붙여줍소.
0: 아
2: 이분들이 이분들이 이분들이 다다다다다. 아 이렇게 아들 대학 시험 치는 좋은 날에 무슨 부모들이래 싸움도. 예? 이런 거 붙이는 거는 거저 정성들에서 딱 붙여 너무 돼 있구만. 그게 위치 높다 해서 뭐 더 좋은 법이 있습니다. 못 붙여 좀 붙여. 어 얼씨도 저 보이라 구세 꼭대기겠다.
0: 어찌겠습니다. 나는 이게 시기를 잘 만나서 잘못 만나서 이전에 그 대학을 못 다녔습니다. 하필이면 글쎄 내 그 초주에 착 들어서자 그 문화대 매력이 그도 팍 터질 게 뭐이겠습니까?
3: 오, 에이, 그만. 사실은 나도 얘 그전 내 초승밖에 못 다닌다 보니까 내 다 못한 공부는 내 자식들도 하라고 그래서 그러는 게구만.
0: 나도 그래 그래.
2: 부모들이 심정을이야 할 만함도. 그런데 어떤 때는 이 부모들이 높아심이가 공의 역작용 일으킬 때 맞습니다. 아이 뭐.

0: 무슨 이야기라 역작이어라.
1: 아이, 정말 지금 가면 도로에도 꽃이 핀다는데 세상 어디 그런 역작이 한다는 얘기 있습니까?
2: 정말 마음에 완전히 내품을 내서 대학교를 못 갔어.
0: 부석이 어찌 남겨 이제?
1: 예? 아이, 세상 어디 자기 삭 대학생 못 치우게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다?
0: 그래 안 보이 세상에 있으면 예? 나와라.
1: 없을 거만 없을 거만.
2: 이 세상에서 내 제일 먹기 싫어하는 음식이 뭔지 암도?
0: 부석이 옥시떡임도?
2: 옥시떡이자 잘 굽어놓으면 고소하지 뭐.
1: 그래 그 냄새들 여러분 저도 보겠습니다.
0: 아 그렇게 아,
2: 저도 보기 냄새 수산해도 먹을수록 고소합니다.
0: 그래 먹고 옥시죽이겠구만 무슨.
2: 아하 옥시죽이자 또 마치 쫄깃쫄깃한 게.
0: 아이 그럼 도대체 무슨 음식인데
2: 내 이 세상에서 제일 먹기 싫어하는 음식이 바로 저기 갖다 떡 부채노 찰떡인데.
0: 예? 찰떡이?
2: 네. 그렇게 먹기 싫어하는 찰떡은 시험 치러 가는 날에 아 개구 먹어라 했을까? 내 얼마나 신경질이 나겠습니까?
1: 그런데 예, 오늘은 괜찮겠구만. 그 찰떡은 안 잡사도 되겠구만.
0: 예, 거저 예, 저기다가 이렇게 절수덕 들어 붙이면 됩니다. 예.
2: 글쎄, 내 부모도 두 분처럼 다 개명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먹기 싫어하는 찰떡은 억지로 먹으라고 강박함과 아울러 예. 내가 그렇게 먹기 싶어하는 음식은 또 못 먹게 했으니까 한편 내 속에 들여.
0: 도대체 그 음식이 뭐임?
2: 야 하루 세 끼씩 꼬박 10년을 줘도 새나 되는 음식. 아 위대한 음식 빨개.
0: 빨개?
1: 아니 남이 전타는 놀선 다 못해도 아이 한편이면 그 똘똘똘똘똘 구부러 떨어지는 달걀이 그랬는데 면정만 한심할까만.
0: 원래 대학 붙기는 100번 1000번 억번도 틀렸어.
1: 면정만 있고 아이 그래 붙었음도
2: 붙었음네. 지금 수박을 보겠습니다.
0: 글쎄
2: 붓고 못 붓고 가네. 자관 신경질이 나서 아침도 아예 먹고 시험장 갔대만 아 한쪽으로 배리 나지 한쪽으로 예. 배고프지 예. 아 시험이 제대로 돼줘야 어찌지.
1: 그래
2: 아 옆에 아까 보고 쓴다는 게 아, 뭐 아무리 해가지고 무슨 보고 썼던지 자관 세 글씨를 제대로 보고 쓴 것만 해. 나 기억이 나
1: 예. 무슨 세 글자는 예. 뭐 딱
2: 내가 이름 세 개만은 제대로 딱 그게
0: 무슨.
2: 글쎄 내 말하자는 게 바로 이겐더. 예. 공부를 할 놈이 해줘야 됩지.
0: 예예 그렇습니다. 예, 옳은 이야기입니다. 예.
2: 그래 그래 부모들은 아들이 뒷바라지를 잘해주고 예. 예? 자식들은 또 우리 부모들을 위해서
0: 예.
1: 예. 그리고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2: 예.
0: 아이 그리고 그 민족과 더 나아가서 나라를 위해서
2: 그렇지 얘들아 제발 공부를 잘해다오. 야 언제 뭐 우리 부모들이 근심이 없이 자기네끼리 공부를 잘하겠는데.
1: 글쎄 말입니다.
0: 글쎄 말이구만. 그러나 그 부모 심정이란 게 언제 그렇습니다. 항상 이렇게 악을 합치.
1: 그래지.
2: 하기는 그렇습니다. 예. 아 그리고 우리 민족이 얼마나 교육을 중시랍니까?
0: 예. 예. 예 옳은 이야기입니다.
2: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 자식들을 공부를 시키고.
0: 옳습니다.
2: 아, 우리 민족이 속담에 그런 말이 있대 구멍가?
0: 예.
2: 그 무슨이든가. 아 옳지. 예. 저 자식 팔아 서로 공부를 시킨다. 이런 얘기를 있대 구멍가.
1: 이모 다시 한번 얘기해봤어.
2: 자식 팔아 서로 공부시킨다?
1: 이모 세상에 서로 팔아 자식 공부시킨다는 얘기는 있어도 어디 자식 팔아 서로 공부시킨다는 얘기는
0: 있어. 이거 없어 이거 없어. 이모 원래 공부를 아예 한 분이 알기
1: 이모 원래 아예 했을 거만 공부를.
2: 원래 그렇던가 이거 큰 망신이다. 자가 이제부터라도 뜨문뜨문 공부를 해야 되겠어.
0: 예 뜨문뜨문 이게 아니라 계속 해야 된다 공부라는 거는. 예.
2: 아야 이제는 나도 내 이름 아주 봐야 되지.
0: 예 예.
2: 자가 자네 시험장 들어오는 길을 내 이렇게 깨끗이 쓸어가지고 자네 깨끗한 길을 따라서 깨끗한 마음으로 들어와서 깨끗하게 시험치고 이후에 나라에 깨끗한 인재가 되라 그런 의미로 난 어전 쓸어놔야 되겠어.
1: 옳습니다 옳습니다.
0: 예, 옳습니다. 예.
1: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앞길을 개척해준다는 게 대기입니까?
2: 어?
1: 이런 게 바로 앞길을 개척해준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2: 아, 예, 옳습니다.
1: 예. 아, 그나저나 기자를 하나 더 없습니까?
2: 아, 어섭죠 이거 어섭죠.
1: 예.
2: 아줌마 어섭죠 내 응원할게.
0: 아이 없어 좋은 일은 다 같이 한다는데 나도 그 빗자루 한 자리 있으면 좀
2: 빗자루 많습니다.
0: 예.
2: 아, 내가 오늘 이 수다 훨씬
0: 예 나는 어섭죠.
2: 예. 자 오죠.
1: 예. 자 긴장하지 말고냐 시험 잘 치우냐.
2: 아 우리 조선도 항상들은 뭔가 1등 대학에 붙어라.
0: 우리 딸은 1등 대학보다 더 1등 대학에 붙어라.
1: 이분 언제 보나 이렇게 제 딸밖에 모른다구만. 저기 우리 아들은 이 집 딸보다 더 좋은 대학에 붙어라.

0: 매달아.
1: 아주머니 이것도 과히 나쁘진 않습니다.
2: 아주머니
1: 아주머니네 딸이 저 아들이 무조건 대학에 붙었어. 예. 그럼 내가 우리 딸이 선뜻이 내놓겠습니다. 예.
2: 이거 우리 아들은 근심하지 말고 그 집 딸이나 예 학교에 붙이셔. 그래 뭐 사돈 내끼셔.
1: 근심 없어 그거는. 예. 우리 딸이 무조건 이 몸에 대학에 붙습니다. 예.
2: 아이고 예 정말겠지.
3: 아이고 죽매는 우기서 주고 전해 주고서.
1: 어, 자체 날에 날 잊어먹으면 아이 된대.
2: 나 잊어먹겠습니다.
1: 잊어먹기서 왜 잊어먹겠습니다.
2: 그리고 예 잔치 날에 오게 되면 예 우리 그 제일 반가워하는 음식은
1: 예!
2: 달걀을!
1: 달걀을 대접하겠습니다!
3: 예. 내 한평생 원을 풀 것 같습니다! 예! 어, 우리 아들이 와서 깨끗이 숨겼어!
2: 예!
4: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이 대학에 붙고 좋은 일자리를 찾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관심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본인의 노력이 중요한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용정시의 최영아 학생은 함께 대학시험을 치르게 되는 동창들이 시험을 잘 치르고 그간 로심초사하신 교훈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면서 노래 고맙습니다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그럼 대학 입시를 맞이한 학생과 수고가 많으신 교훈들께서 함께 감상하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0: 검사성 서안에서 공부하는 고예진 씨가 가족에게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함께 보시죠.
1: 고향에 계신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서안에서 학교 다니고 있는 대학생 고예진입니다. 연길에서 아픈 할아버지를 돌보시느라 고생 많으신 어머니께 몸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신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0: 그럼 고예진 씨의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노래 사랑은 빛이 되어를 보내드립니다.

정다운 교성의 정소리는 대학의 문을 바라보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양 희망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며칠 후면 수험생들은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누구나 평시에 하던 그대로 차분한 마음으로 시험에 응시한다면 훌륭한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모든 수험생들이 최선을 다하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我是主持人金仁成，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룽광덴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 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속담을 알아보겠습니다.
1: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 라는 속담은 지나치게 늦게 시작한 일이 종종 자기 한계를 알지 못하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은 단순히 도둑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인생의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을 일깨워주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아직 익숙하지 않거나 미숙한 일을 할 때의 경계심과 책임감을 상기시켜주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의 유래를 한 이야기로 풀어보면서 그 속에 담긴 교훈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구철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구철은 어려서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마을에서 제일 힘든 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 없었고 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루하루 고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힘든 일에도 불구하고 구철은 언제나 자신의 상황에 불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힘든 일을 하며도 무엇인가를 더 배우고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는 언제나 노동자였고 책을 읽을 기회도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사기꾼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기꾼은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미끼를 던지며 돈을 빼앗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구철은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사기꾼이 구철에게 다가와 자신에게 일을 시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구철은 처음에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몰랐지만 사기꾼은 매우 친절하게 그를 설득했습니다. 그는 구철에게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몰래 도둑질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구철은 처음에는 그 제안에 대해 의심을 가졌지만 사기꾼이 그의 말대로 몇 번의 일을 통해 큰 돈을 벌게 되자 점차 유혹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몰래 도둑질을 배우고 그것으로 생활을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훔치는 일이 점점 익숙해졌고 구철은 이를 통해 얻는 돈으로 점차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도둑질을 계속하면서도 구철은 자신이 정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0: 그는 점점 더 많은 도둑질을 저지르며 그로 인해 얻는 작은 이득에 취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점차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구철은 결국 자기가 훔친 물건들을 들키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도둑질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고 구철은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깨닫고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길을 걸어왔는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구철은 그때서야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는 속담의 의미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도둑질이 그저 돈을 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했지만 결국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둑질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결과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결국 그만큼 큰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 라는 속담은 단순히 도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의 여러 측면에서 늦게 시작한 일에 대한 경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철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그 길이 어떤 위험을 초래할지 모르고 그 위험을 인식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속담은 여러 가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너무 늦게 시작한 일은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할 수 있다. 구철은 처음에 도둑질을 시작했을 때 그것이 자신에게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이 처음에는 쉬워 보이고 즉각적인 이익이 눈에 띄지만 그 속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과 파괴적인 결과가 숨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작은 이익을 위해 위험한 일을 시작하지만 점차 그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일이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하고 무턱대고 시작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배움이 늦을수록 그에 따른 책임과 대가도 커진다. 구철은 도둑질을 배운 후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늦게 시작한 일은 더 큰 책임을 떠안게 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 작은 도둑질은 결국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결국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배움이 없이 시작하면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준비가 부족하고 늦게 시작하는 일은 그만큼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일찍 배우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철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준비와 학습을 충분히 한 후에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늦게 배우면 그 배운 지식이나 기술이 충분하지 않거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구철은 도둑질을 늦게 배웠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충분히 알지 못했고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와 배움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 일찍 배우고 준비하는 것이 미래에 더 큰 실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 구철은 결국 도둑질을 하면서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고 그 후에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큰 교훈을 주었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에서 배우고 자신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는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실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는 속담은 단지 도둑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늦게 시작한 일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충분히 배우고 준비한 후에 시작해야 하며 그 준비가 부족하면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늦게 시작한 일은 그만큼 위험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 때 그 길이 가져올 위험과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교훈입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프로는 우리의 두 번째 심장이라 불리우는 발바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의학 이론과 현대의학 연구에 따르면 인체의 발바닥은 마치 신비한 보물 창고와 같으며 여러 개의 경혈과 반사구가 빽빽하게 분포하고 있어 인체의 각 기관과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는 것은 마치 몸의 자가 치유와 건강을 위한 신비한 스위치를 여는 것과 같으며 지속적으로 우리의 건강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중의학 경락 이론에 따르면 인체의 12경락 중 6개가 발 부위에서 시작되거나 끝납니다. 발사문경과 발사면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 경락은 마치 고속도로와 같아 기혈이 그 안을 끊임없이 흐르며 발 부위와 온몸의 장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바닥의 경혈은 경락의 중요한 연결점으로 예를 들어 용천혈은 신경의 첫 번째 혈자리로 인체의 정수와 기운이 모이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이를 자극하면 신경의 기운을 활성화시키고 몸의 원기를 보충하여 건강의 기초를 다집니다. 현대 의학 연구도 발바닥의 신비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발바닥에는 많은 신경 말단이 분포하고 있어 마치 예민한 센서처럼 외부에서 오는 자극 신호를 신경계로 전달하고 그 신호가 신체의 각 장기 기능을 조절합니다. 또한 발바닥의 반사구는 각 장기와 1대1 대응 관계가 있어 특정 장기에 문제가 생기면 해당 발바닥 반사구에서 통증이나 딱딱함 같은 이상 반응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이러한 반사구를 자극하면 해당 장기를 조절하고 치료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혈액 순환을 촉진하여 몸을 활기 있게 만들기입니다. 발은 인체의 두 번째 심장으로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며 혈액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앉아있거나 서있는 것 혹은 운동 부족은 발의 혈액순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혈액의 점도가 증가하고 전신의 혈액순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는 것은 마치 발의 혈액순환에 가속을 붙여주는 것과 같아서 몸이 다시 활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발바닥을 마사지하거나 조격을 하거나 발바닥 마사지기를 사용하여 자극할 때 발바닥의 혈관이 확장되며 마치 마른 강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혈류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발의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전신의 혈액순환도 함께 개선됩니다. 신선한 혈액은 마치 활력 넘치는 전사들처럼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갖고 몸의 구석구석으로 달려가 세포의 정상적인 대사와 기능을 지원합니다. 동시에 혈액 내의 대사 폐기물과 독소도 더 효율적으로 배출되어 몸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 것은 몸에 여러 가지 이점을 줍니다. 피로한 근육을 회복시키고 지친 몸에 활력을 주며 특히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들에게 유용합니다. 같은 자세로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 하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다리에 피로감이나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잠깐의 휴식 시간에 발을 움직이거나 발바닥을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다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혈액순환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어선입니다.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고 혈액 점도를 낮추며 혈전 형성의 위험을 줄여 심장과 뇌의 질병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도 혈액 순환을 촉진하면 건강 회복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발바닥 자극은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의 휴식을 여는 여행이라 할 수 있죠.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종종 직장, 가정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정신적으로 긴장하고 몸도 피로를 느낍니다. 이때 발바닥을 자극하는 것은 마치 신비한 열쇠처럼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문을 여는 역할을 하여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평화롭고 차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발바닥의 경혈과 신경 말단을 자극하면 마치 긴장된 몸과 마음에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몸의 긴장이 풀리고 근육이 서서히 이완됩니다. 이완된 근육은 뇌의 휴식의 신호를 전달하며 신경 시스템도 이완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어 우리는 긴장과 불안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중의학에서 발바닥의 경혈은 인간의 감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용천혈은 신경의 중요한 경혈로 신장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감정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이 경혈을 자극하면 신장의 기운을 활성화시켜 신체의 에너지를 보충하고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발바닥을 자극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자기 전에 15에서 20분 동안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손으로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하루의 피로를 풀어보세요. 또는 주말에는 전문적인 발 마사지 숍에서 발바닥 마사지 전문가에게 깊은 이완과 휴식을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는 지압판을 준비하여 매일 몇 분씩 서거나 걸으면서 발바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면역 기능을 강화하여 몸의 건강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인체의 면역 시스템은 마치 훈련된 군대처럼 항상 우리 몸을 지키며 외부의 병균을 막고 있습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는 것은 마치 이 군대에 강력한 전투력을 주입하는 것처럼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몸의 건강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의학 이론에 따르면 발바닥 경혈을 자극하는 것은 몸의 기혈 순환과 장기 기능의 조화를 촉진시킵니다. 기혈이 충분하고 장기 기능이 정상일 때 인체의 전기가 충실해지고 면역 시스템도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용천혈을 자극하면 신경의 기운을 활성화시켜 몸의 원기를 보충하고 면역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지원합니다. 현대의학연구에서도 발바닥 자극이 신경시스템과 내분비 시스템을 조절하여 면역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습니다. 발바닥이 적절히 자극을 받으면 신경말단에서 신호가 중추신경시스템으로 전달되어 몸이 면역조절 물질인 엔돌핀, 도파민 등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통증을 완화하고 기분을 개선하며 면역세포의 활성을 증가시켜 면역방어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발바닥 자극은 또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몸의 유해물질과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면역시스템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며 장내 미생물 균형을 조절하여 장의 면역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친 후 자주 잠자리에서 뒤척이며 좋은 꿈을 꾸지 못하곤 하시죠. 사실 발바닥을 자극하는 것이 수면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발바닥에는 수면과 밀접하게 관련된 여러 경혈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천혈과 실면혈이 그 예입니다. 이 경혈들은 신체 내부에 수면 스위치처럼 작용하여 적절히 자극을 받으면 몸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잠에 들도록 돕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용천혈은 발바닥 앞부분 3분의 1과 뒤부분 2분의 3의 경계에 위치한 중요한 경혈로 신경과 정수를 건강하게 하고 음양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수면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용천혈을 삼해서 5분 동안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몸의 피로가 서서히 풀리고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수면을 취할 준비가 됩니다. 실면혈은 이름 그대로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경혈입니다. 발꿈치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엄지 손톱으로 부드럽게 눌러주면 효과적인 휴식을 돕습니다. 이 경혈을 자극하면 신경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수면에 필요한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분비를 도와줍니다. 발바닥 자극은 또한 신체의 혈액 순환을 개선하여 전신의 기혈 흐름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수면 전 발바닥을 자극하면 혈액이 따뜻하게 순환하면서 몸의 각 기관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또한 내분비 시스템을 조절하여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시키고 불안과 걱정을 줄여줍니다. 이는 수면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들을 줄여주고 편안한 수면을 유도합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기획 편집과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내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사람은 우연히 태어나 우연히 죽는 것이다. 혼자서 살고 혼자서 죽는다. 죽은 뒤는 무다.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내셔널리즘에서 오는 현기증을 극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달려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이는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너무도 힘겨운 일이다.

네, 서경식의 디아스포라 기행, 추방당한 자의 시선이라는 책 중에 한 소절입니다. 네, 세상은 우연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지도 않게 우연히 네, 그 우연들이 겹치고 겹쳐 필연이 되고 역사가 됩니다. 네, 우연을 가장한 필연입니다.

0: 네, 국내 여행지 코너가 새롭게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는데 이제 몇 시간 정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상에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출행객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 게스트 최덕희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최덕희 씨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여행 코스 소개해 주실 건가요?
1: 네, 오늘은 멀리 떠나는 것도 좋지만 오늘은 가까운 곳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아, 신양 코스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0: 신양 정도면 또 너무 먼 곳은 아니라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면 연용성 심양시는 어떤 도시인지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1: 네, 이 신양은 연용성의 성도이고 중국 동북지방의 최대 도시입니다. 1925년 누르하치가 세운 금나라부터 만주제국에 이어 성왕조가 북경으로 천도하기 전까지 수도로서 번성하였으며 북경으로 수도가 이전된 후에도 중국의 두 번째 수도로서 동북무역의 중심으로서 또 동해전을 인정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신양이라는 이름은 원대 그 지리적으로 심수의 양에 위치한다고 하여 심양로라 불리기 시작하였고 1625년 청태조가 도성을 요양해서 이곳을 옮기면서 1634년 청태종이 심양을 성경이라 개명하였습니다. 이후 1644년 수도를 다시 북경으로 옮기면서 매부라 개명하였고 청조가 중국을 완전히 통일한 후에는 이곳을 봉천부를 이곳에 봉천부를 설치하였습니다. 신양이라는 이름은 1945년에야 다시 찾게 되었고 금나라를 시작으로 만주 제국에서 청대까지 무흥시기였기에 이곳에 가면은 만주시대 유적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관람할 수가 있고 심양 고궁 그리고 청대 황성에

0: 등, 83 기념관, 당시 서울부 등 다양한 그 관광지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전화 신호가 조금씩 가끔씩 가담가담 지금 말이 좀 끊기는 느낌이 드는데.
0: 네.
1: 네, 네. 다시 조금.
0: 네. 괜찮나요?
1: 네. 제 얘기는 지금 잘 들리고 있나요?
0: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어가 봅시다. 심양의 네. 대표적인 관광지인 그럼 심양 고궁부터 듣고 싶습니다.
0: 네. 혹시 안원서님은 심양 고궁에 다녀오셨나요?
1: 저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0: 저도 사실 여기 그냥 외국인 같은데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1: 아, 여기에서는 자꾸 네. 그 소리가 좀 울림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이제 좀 잡소리도 지금 함께 예, 들리는 것 같고. 아니면 그
0: 여기는 어때요?
1: 네, 약간 그 전화를 좀 멀리 대보세요, 혹시.
0: 아, 지금은 괜찮나요?
1: 네, 지금은 괜찮은데 그래도 약간 소리가 안 좋습니다.
0: 아, 그래도 잠시만요.
1: 네. 전화 연결이다 보니까 이 전화 신호 네. 차이에 따라서 예 장소가 바뀜에 따라서 또 조금 신호가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인내심 갖고 이때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양의 대표적인
0: 네. 아, 네, 알겠습니다.
1: 아, 여기도 또 비슷한 것 같네요. 이제 두 마디 정도 들어보니까. 네, 일단은 네. 이 상태로 지금 또 한 달락 정도 해보고, 네, 실험해봅시다. 네, 네. 심양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그 심양 고궁, 여기에 대해서 네. 지금 설명을 들을 차례입니다.
0: 네, 심양 고궁은 1625년 누르하치가 금나라의 수도를 심양으로 정한 다음 즉시 건설하기 시작하여 1636년 11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주체 공정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면적은 6만 평방미터이고 그 크고 작은 건물이 70여 개나 되어 3대 역한의 방이 있는데 건축 연도에 따라 고궁을 동로, 중로, 서로 세 코스로 나뉩니다. 이 매 코스마다 자기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요. 심양 고궁은 성나라 수도의 황궁으로 건립되었으나 3대 황제인 성나라 성종이 북병으로 천도한 후로는 동북지방을 순회할 때 머무르는 장소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전시되어 있는 물건들은 강희, 건룡, 가경, 도광 등의 황제가 심양을 순행할 때 사용했던 물건과 하사품을 중심으로 전시가 되어 있는 곳으로 황제가 쓰는 물건을 제작하던 조판처 또는 소주와 남경에 있는 전문 작업장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지방관리들이 왕에게 선물한 진상품도 전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무척 귀중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물건들이 많습니다.
1: 그러면 고가의 물건들이 꽤 많을 거란 얘긴데 이런 게 참 궁금합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게 좀 진귀한 물품이었는지.
0: 네, 이 그 심양 봉릉도 가면은 참 좋은데요. 심양 봉릉은 1982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심양 봉릉은 성나라의 첫 번째 황제. 황태극과 황후 보르키 지르시를 합장한 무덤인데요. 1643년부터 1651년까지 8년이란 시간을 거쳐 완공되었습니다. 지금의 공원 면적은 450만 평방미터이고 릉의 면적은 16만 평방미터입니다. 봉릉은 옛날에 서릉이라 칭하였는데 심양 북쪽이 있다 하여 봉릉이라 칭하게 되었습니다. 이 봉릉 공원은 릉 인공호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봉릉공원은 붉은 칠을 한 정문이 인상적인데 정문을 들어서면은 릉은 보이지 않고 폭이 넓은 도로가 한가운데로 나있고 어린이들을 위한 여러가지 조형물들까지 전시되어 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는 소나무가 한 그릇이 서있고 길 양쪽에는 소나무가 무리를 지어 자라고 있습니다. 나무 그늘도 거의 없는 도로를 걷다 보면은 양쪽으로 인공호수가 나타나는데 호수가에는 보드나무가 줄지어 자라고 있습니다. 보드나무 아래로 산책을 하거나 물가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 이곳 사람들에게 좋은 휴식처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색다른 경험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궁도 여기 이제 뭐 공원도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가서 봐도 그냥 짧은 시간을 예상하고 가면 안 될 것 같네요. 뭐 여기서 둘러보다 보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충분하게 계획도 세우시고 가시면은 좀 더 편하게 여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요. 다음엔 또 어떤 곳 소개해 주실 건가요?
0: 네, 이곳은 연길분들도 들어간 곳일 텐데요. 연길에 섰다 팔매 불고기라는 곳이 있는데 혹시 가보셨나요?
1: 네, 저 가서 먹어봤습니다.
0: 네, 그 심양 섰다 거리에 있는 그런 불고기 가게인데 성나라 이 그 가게보다는 그 서탑 거리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서탑이라는 거리가 아주 유명하니까 이 가게 네. 이름도 이제 서탑 할매다 이렇게도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0: 맞아요. 네. 청나라 태종 때인 1640년 착공되어 순치대 때인 1645년에 완공되었습니다. 당시 신양은 성경이라 불렀으며 청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청나라 황조는 이 왕조는 수도의 동서남북이 네 방위에 각각 탑을 하나씩 세웠는데 이를 서양 사탑이라고 불렀습니다.
1: 신양 사탑? 서양 네, 아니고?
0: 아, 네. 신양 사탑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사탑은 4대 금강이 사방을 위압하여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호국 안민을 상징하고 사탑은 사찰과 함께 건립되었습니다. 이 서탑은 건립 이후 수백 년을 내려오는 동안 보수되지 않은 채 심하게 훼손되어서 1968년에 철거되었고 이 과정에서 그 탑신 안에는 어곡과 향리소탑, 금배, 은배, 보석, 만호 여러 종의 경권이 그 나왔습니다. 또 지홍에서는 천불과 지불, 탑 형식이 낮은 은합 등 진귀한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이후 심양시에서 대건 사업을 전개하여 같은 해 11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보건대 서탑은 서장시 남아탑으로 높이는 26.33m이고 기저의 면적은 256평방미터입니다.
1: 여기도 꽤 크네요. 이 정도면 그래도.
0: 맞습니다. 사실 저는 이 서탑이라는 게 탑이 있어가지고 이름을 느끼게 된 거는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여기가 네. 그냥 그 기좌만 해도 256평방미터 정도라니까 또 좀 더 이제 커 네.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서탑 거리는 맛있는 음식을 파는 그 미식 거리로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심양이 네. 그때 아는 언니가 있었는데 아, 용미가 오면 서탑에 가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냥 미식 거리 이랬는데 이렇게 또 들어보니까 가서 이제 구경할 만한 것도 있네요.
0: 네.
1: 네.
0: 그 서탑은 이 또 심양 시내에 있는 조선족 집거구가 두 곳이 있는데
1: 네.
0: 하나는 황구구의 명령지구이고 아닌 하나는 바로 이 화평구 서탑지구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조선족 풍성거리와 불릴 만큼 아주 시끌벅적한 곳인데요.
1: 특히 조선족 분들이 또 이제 그 심양에 놀러 가게 되면 여기는 빼놓지 않고 들려볼 것 같습니다. 음식 먹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또 조선족들이 좀 이제 모인 곳이라 하게 되면 그래도 발길이 더 가게 되잖아요.
0: 맞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다음 코스는 또 어떤 것이죠?
0: 다음은 려뇽성 박물관입니다.
1: 네, 려뇽성 박물관. 아, 려뇽성 네. 박물관이 그러니까 심양에 있다 얘기네요.
0: 맞습니다.
1: 네, 위치가 어디에 있죠?
0: 네, 이 심양 시정부 광장 앞에 있는데요. 1949년 7월 7일에 개관한 동북 박물관으로 세종국 건립 후 이 첫 번째 박물관입니다. 1959년 려뇽성 박물관으로 개명했고 2015년 5월 16일 현재의 자리에서 다시 개관한 후 2016년 말에 17개 전시실과 5개 임시 전시실이 모두 전면적으로 개방되었습니다. 현 려뇽성 박물관의 점지 면적은 83,200평방미터이고 건축 면적은 103평방미터로 인데 이 가운데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전시실의 건축 면적은 42,979평방미터이고 전시실로 사용하는 그 면적의 총은 24,101평방미터입니다. 모두 22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17개의 상설 전시실과 5개 임시 전시실로 구분됩니다.
1: 그러면 이 박물관에 구체적으로 어떤 전시품들이 있을까요?
0: 이 박물관 1층에는 전시 그 실들의 면적이 8,739평방미터로 대체로 임시 전시실들이 들어서 있으며 중국 내 역사, 유물 및 예술 부류의 전시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세계의 상설 전시실에는 중국 고대의 비지 그리고 명성시대의 옥기와 도자기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2층에는 6개의 전시실이 있으며 전시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5,437평방미터로 요나라의 도자기, 화폐, 불상, 옥대와 도장, 동경 및 만주족 민속과 그 관련된 전시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층으로 가보면은 상설 전시실들로 고대 려뇽을 주제로 해서 5개의 전시실이 있는데 전시실의 면적은 9,925평방미터입니다. 나머지 3개의 전시실에는 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유물, 서법대화, 비단사, 다수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변형성 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유물들의 총 수량은 11만 2천 개 정도에 달하는데, 요나라 황제들의 애택 뜻 북방민족과 관련되어서도 수많은 진귀한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개방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입니다.
1: 네, 일반적으로 박물관 같은 곳에 가서 전시된 물건들을 볼 때 덕희 씨는 어떤 물건에 좀 더 눈길이 가는 편인가요?
0: 저는 사실 그림에 굉장히 눈길이 갑니다.
1: 진짜? 그림 좋아하시나요?
0: 아니, 사실 뭐 볼 줄은 모르는데 근데 그게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1: 맞습니다. 서예 그 작품이 걸려 있을 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그냥 보면 뭐 잘 쓴 것 같긴 하고, 근데 일정하게 정말 규칙 있게 잘 적은 건 글자가 아주 여물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작품들은 아주 모호하게 마구 이제 그 갈겨서 써놓은 것 같고, 네, 그냥 마구 쓴 것 같은데 그게 아주 작품으로서의 뭐 소장 가치가 있다, 이런 작품을 볼 때는 어떻게 보는지 볼 줄은 모르겠다, 일반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서예 작품에 비해서 오히려 미술 작품은 그 상상의 나래를 또 많이 펼칠 수가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자기 나름대로 해서.
0: 네, 맞습니다. 그 도자기 같은 거는 사실 저는 그 구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비슷해 보이니까.
1: 맞습니다.
0: 그런데 그림은 이게 좀 조대에 따라 달라지면서 그게 좀 풍경이나 그런 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관람하면은 뭔가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그러네요. 도자기 같은 경우는 그 도자기 옆에 새겨진 뭐 무늬라든지 이런 걸 보고 혹시 연대를 가늠하기도 하고, 진짜 이제 도자기 전문가들은 아마 그 도자기의 라인을 보는 건지. 저도 사실 그런 데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서 좀 호기심이 동하긴 하더라고요. 저런 걸 뭘로 평가해서 비싸고 싸고가 이제 판가름 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미술 작품은 사실은 볼 줄을 몰라도 그냥 걸려 있어도, 만약에 이제 그 색조가 조합이 좀 좋게 나와 있다면 왠지 장식품으로서도 좋을 것 같고, 또 네, 그래서 집안이 좀 이제 환해지고 좀 더 이제 다른 분위기를 연출해 주지 않나 싶습니다.
0: 네.
1: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앞에서 지금 이 전시관의 그 전시품들 쭉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도자기도 나왔고 그 도장이 있었어요 앞에서.
0: 네, 맞습니다.
1: 네, 도장 같은 것도 전 좀 관심을 갖는데, 서예 쓰면 나중에 그 낙관 도장을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모양으로 어떤 글자체로 도장을 만들었을까 이런 데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저는. 네, 지금 박물관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곳은 지금 앞에서 이미 소개해 드린 곳은 신양에 있는 박물관, 련영성 박물관입니다. 련영성 박물관. 그리고 이외에 박물관이 더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요.
0: 네, 맞습니다. 바로 918 역사 박물관입니다.
1: 네.
0: 이 박물관은 국내외 지금까지 유일하게 918 사변을 전면적으로 반영하는 박물관으로, 1991년에 건축되기 시작하여 1998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성부지 면적은 3만 5천 평방미터이고, 건축 면적은 1만 2,600 평방미터이고, 그 개방 면적은 9,180평방미터, 전시선의 길이는 510m입니다. 박물관에는 도합 7개 전시홀이 있는데, 전시 사진은 800여 폭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1: 와, 전시 사진이 많네요, 여기는.
0: 예, 맞습니다.
1: 사실 이 전시관은 그렇게 너무 뭐 규모적으로 커 보이는 건 아니지만, 와, 그래도 이 사진들 보게 되면 뭐 그 당시 이제 그 자료들이 아닌가 싶은데, 막 꽤 많아 보입니다. 7개 전시홀이 있다니까 여기도 가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사실은 역사를 좀 알고 관심을 갖고 돌아보게 되면. 근데 이런 곳에는 의미 없이 역사에 관심이 없거나 그냥 가서 뭐 인증샷 남기려고 가시는 분들에게는 좀 아닐 수도
0: 아니요.
1: 있죠.
0: 네.
1: 그렇죠. 그 자체가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대표적인 전시물들이 있을까요?
0: 대표적인 건물로는 달력 기념비가 있습니다. 918 역사 박물관의 상징적인 건축물인데요. 이 비석의 도형이 거대하고 훼손된 탁상 달력과 비슷하다 해서 달력, 달리라고도 이름을 얻었는데, 기틀은 콘크리트로 축소되었고 화강암으로 덮여졌으며, 단단하고 우둑하여 보람없는 동북인민의 영웅적 기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활 자국이 많은 추체에 일본군의 야만적인 중국 침략 주행을 상징하고 있는데, 동시에 예술적 가공을 거쳐 신음소리를 내는 모양의 해골물리를 만들어 일본구의 피비린 주행에 대한 공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력비 오른쪽에는 1931년 9월 18일 음력 12년 8일 초 이래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비통했던 날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왼쪽 페이지에는 유명한 서예가 양인계가 쓴 9.18 사변의 역사적 사실이 새겨져 있는데요. 9.18 사변 박물관과 기념비는 독특한 예술 조형과 심오한 사상적 내용으로 국민이 국치를 잊지 말고 중국을 지흥시켜야 한다는 영원한 주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 여기에

0: 대표적인 건물이 달력 기념비라고 했습니다. 아, 기념비 같은 건 어디까지나 이제 그 또 영원할 거고 또 그로서의 그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아, 이쯤에서 최덕희 씨 이제 잠깐 숨 돌리실래요? 아니면 쭉 이어갈까요?
1: 이어갈까요?
0: 아, 그러면 쭉 이어가겠습니다. 이외에 또 둘러볼 만한 곳들을 더 듣고 싶은데 앞에 이제 박물관 같은 곳은 혹시 역사에 관심 없는 분들 안 가려 하고 또 다른 곳이 없을까 궁금하실 텐데 이제 또 다른 풍경의 곳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이번에는 자연 풍경이를 소개하겠는데요. 바로 기판산 국제 풍경 관광 개발구입니다. 아, 기판산이라는 게 그 바둑의 기판을 말하는데요.
0: 아, 지판?
1: 네, 맞습니다. 이 기판산 국제 풍경 관광 개발구는 심양에서 가장 큰 자연 풍경구로서 온대 반수변 대륙성 계절 풍기후에 속하며 사계절이 분명하고 온도차가 비교적 크며 수분 조건이 반수변합니다. 전역 면적이 103평방킬로미터이고 그중 관광지 면적이 142평방킬로미터입니다. 기판산 풍경구는 주로 휘산, 기판산, 대양산과 수호로 구성됩니다. 그중 선양산림 그 야생동물원에는 세계 각지 대표적인 동물인 삼대곰, 인도코끼리, 표범, 동북호랑이, 바다표범 등 100여 종, 2000여 종의 그 동물들이 있는데요. 기판산 관광지 가운데 기판산은 장백산 요맥에 속하며 여동성 구릉지대에서 서쪽으로 연장된 구간에 위치합니다. 기판산은 해발이 260.1m로서 두 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산 꼭대기에서 거대한 돌 바둑판이 섰는데 그래서 기판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심양에도 우리가 몰랐던 관광지들이 꽤 많습니다. 기판산은 저희 여시거제 여행가이드 프로그램을 하면서도 들어보질 못했는데 이렇게 심양에 대해서 네. 하나하나 도키 씨가 또 상세하게 소개를 해주시니까 네. 와 진짜 듣도 보도 못했던 또 이런 새로운 관광지를 알게 되네요.
1: 네. 이번에는 그러면은 관동 영화성에 대해서 소개할 건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0: 못 들어봤어요. 영화성 하게 되면 뭐 장춘 정도로 생각하고 있긴 했지만 심양에도 네. 있나요?
1: 있어요. 이게 부지 면적이 28평방미터이고 총 건축 면적이 38,000평방미터입니다. 원산 영화 기지는 그 1920년대 그 30년대 심양 대관다원의 원형을 핵심으로 하여 당시의 상업무역 음식문화와 오락활동을 결합하여 심양 로북시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징적인 건축물들을 원래대로 건설한 건데요. 그 요농 심양의 옛 모습을 그 드라마 촬영지로 만들었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 과거 음식점, 극장, 상가, 종로 민가 등 특색 있는 건축물이 총 177채로 TV 촬영, 관광, 문화, 교육 등 기능을 갖춘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내 유일한 20세기 초반의 관동 풍모를 보여주는 거대한 영화성입니다.
0: 아, 그러네요. 여기도 가볼 필요성이 좀 느껴집니다.
1: 네.
0: 과거의 그 음식점 네. 같은 걸 모양도 좀 궁금하고 그 당시엔 또 극장이 있잖아요. 예전의 네. 영화들을 보게 되면 그 극장에서 영화 보는 장면들이 가끔 있긴 하잖아요.
1: 네.
0: 그것과 좀 비슷한 모습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동 영화성 여기도 이제 하나의 관광지라고 네, 보겠습니다. 근데 이 영화성은 누가 만들었나요?
1: 네, 이 영화성은 중국의 저명한 미술 디자인 대가인 곽종수 씨가 직접 디자인하였고 국내 기획 관광 민속 역사 전문가 10명 정도가 공동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심양 특색의 건축물을 재현해 지난 세기 관동 문화를 집중 조명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민국 초기, 위만주국, 동북해방, 건국 초기 등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는 도시를 소재로 한 영화들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외 심양에서 우리가 이제 여행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꼭 쇼핑을 하려는 분들 계시잖아요.
1: 네. 네. 네.
0: 이 쇼핑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1: 네, 이 심양이 어해시장인데요. 심양 어해시장은 동부 삼성 최대 도매시장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심양 여행자들, 유학생 등 많은 분들이 가는 곳인데 이케아 가구시장도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구, 소품, 장식품, 인테리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곳에 들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이케아 가구시장이 사실은 아주 볼만하다고 들었습니다. 거기 가게 되면 네. 진짜 그게 하나의 풍경구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안에 들어가서 네. 그... 예를 들어서 뭐 집에 뭐 장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인테리어와 연관된 뭐 이제 괴짜기라든지 이런 걸 하나 네네. 뭐 산다고 해도 아주 그 본

0: 흔적이 없는 묘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거나, 예. 아, 이렇게 네. 좀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서, 그냥 내가 꼭 이제 그게 필요한 물건이 아니지만 가서 구경하는 재미로만으로도 그냥 돌아볼 수가 있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집에 뭐 장식과는 연관이 없이 이런 곳에 한번 들려보면 좋지 않을까. 아, 요즘 과학이 얼마나 발달해 있는지, 인테리어 아, 네. 이 방면도 얼마나 발달해 있는지가 거기 가면 한눈에 안겨 올 겁니다.
1: 오, 네. 저는 그냥 시장이라고 하니까, 뭐 도민시장 정도는 어디가 쉽게 구경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 소개를 좀 더 상세하게 드리니까, 가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죠. 이케아 가구 시장은, 좀 다른 곳이에요. 근데 저는 심양에 이제 여행하러 간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이제 여행 갔다가, 거기에서 네. 잠깐 뭐 비행기에서 내려서 심양에서 하루 그냥 거쳐서 다시 오는 정도.
1: 아,
0: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잠깐 하루 머물렀나? 아니면, 반날 동안 머물렀네. 그래서 오해 시장이 있다는 건 옛날부터 이 보따리 장사하고 이런 분들로부터도 많이 들었던 네, 네. 이게 오래된 시장이에요. 엄청 기대하고 갔었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돌아보니까 저희 누대에는 별로 뭐 옷이 딱히 이제 눈에 들어온 디자인도 없고, 근데 그때 네. 저희가 이제 뭐 남방 도시에서 이제 와서 심양에 도착하니까 여기 북방이니까 춥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왠지 좀 네이 같은 거 아니면 좀 얇은 스타킹이라도 사서 안에다 하나 더 입을까, 레깅스라도 네. 살까 이런 생각으로 돌아다녔는데. 아니 여기가 막 이제 도매 시장이라고 알려진 곳인데 도매 네. 가격이 아닌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저한테는 좀 안타까우면서도 좀 아쉬움으로 남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후에 알아보니까 뭐 10개 이상 혹은 3개 이상 아니면 한 세트 이렇게 많이 네, 사시는 분들이 이제 도매 가격으로 가져가시고, 네, 일반인들한테는 그분들이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에요. 네, 그래서 가시기 전에, 저처럼 너무 모르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정도도 좀 알고 가면 실망감이 없잖아요. 그쵸?
1: 그쵸.
0: 네, 심양은 도키 씨가 가본 적이 있나요, 혹시?
1: 네, 저는 서탑거리 여러 번 갔습니다.
0: 아, 서탑거리?
1: 네.
0: 오, 서탑거리가 어떤 풍격인가요? 여기에서 저희가 뭐 연대 앞에 네. 그 미식점들이 많잖아요.
1: 네, 네, 네.
0: 뭐 그런 거리 풍격인가요? 조선족 풍정거리라고 하니까.
1: 네, 네 서탑거리가 이게 두 개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곳은 약간 서시장 같고요. 다른 한 곳은 연대 앞 그 거리 같습니다.
0: 아하. 그러면 네. 이 두 가지를 합해 놓으면 서탑거리.
1: 네,
0: 그래서 그게 한 군데 있으니까 좀 뭐 규모가 좀 있다고 아까 앞에서 설명하시는 거네요.
1: 네, 하나는 약간 다 연결되어 있기는 한데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 딱 소시장 같고요. 조금 더 돌아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연대 앞이 나오기도 합니다.
0: 근데 조선족 음식은 제 생각에는 이제 연변에서 제일 잘하고 또 제일 네. 전통적인 것을 많이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서탑에 네. 가서 그 조선족 음식 맛보셨나요 혹시?
1: 네 저는 삼계탕 먹고 왔습니다.
0: 맛이 어때요 여기보다?
1: 비슷한 맛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연변이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연변이의 자존심 지키고 싶어요.
0: 우리가 연변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1: 네.
0: 네. 연변 음식들이 우리 조선족 네. 음식들이 정말 이 전국에 많이 지금 네. 나가고 있는데 네. 그래도 그 맛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니까 또 네.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1: 맞아요.
0: 네. 그러면 네. 네. 서탑거리에 대해서 혹시 더 설명할 얘기 있으신가요?
1: 네, 없습니다.
0: 그러면 심양 여행의 마지막을 장식하면 좋은 곳 어떤 네. 곳이 있을까요?
1: 네, 이 도심에서 좀 벗어나서 마무리 해볼 건데 본계 수동 본계시에서 약 35km 떨어진 테다 강변에 위치해 있고 수백 년 전에 형성된 석회 석 동굴입니다. 동굴 입구는 남쪽을 향하고 북쪽을 등지고 있으며 반월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본계 수동의 천 길이는 2,800m이며 총 면적이 36,000평방미터입니다. 가장 그 넓은 곳의 높이는 38m, 너비가 50m이고 동굴 내에는 1년 사시절 물이 계속 흐르고 있으며 물이 맑아서 밑바닥까지 보입니다. 동굴 내에는 사계절이 봄날처럼 항상 10도를 좌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그러면 이제 그 도시 여행 다 하고 네. 나서 이렇게 도심을 네. 좀 벗어난 곳에 한번 들려서 오면 될 것 같네요. 번개 수동에. 네. 여기는 워낙에도 좀 많이 알려진 여행지라서 아마 심양 가시는 분들은 거의 다 한번 들려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네. 확실히 여기가 이제 그 도심을 벗어난 곳이라서 거리가 좀 있죠. 시내에서는 네. 이제 몇십 킬로미터 더 가야 할 정도니까
1: 맞습니다.
0: 혹시 일정이 빡빡한 분들은 이걸 포기할 것 같고
1: 막 빡빡하면 사실은 마지막에 서탑거리로 두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또 맛있는 음식으로 그냥 네. 마무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1: 네, 왜냐면 거기가 그 까오치 예찬이랑 고속철도 역이랑 가깝거든요.
0: 아, 그러네요. 네. 고속열차역과.
1: 네.
0: 아, 이렇게 직접 가봐야 이 지리적 위치도.
1: 네, 네.
0: 맞아요.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코스를 배치할 때가 많으니까.
1: 네.
0: 덕희 씨의 그 얘기를 우리 청취자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1: 네.
0: 네, 오늘 최덕희 씨와 함께 심양 여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먼 곳이 아니어서 가볍게 기분 전환하러 가면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심양의 관광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최덕희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소란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졸갑니다. 이번 주엔 리승기 작사, 전철호 작곡, 조윤자의 노래로 저녁 노을 바라보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아무리 뽐내어도 세월이야 이길 소냐. 깊숙한 주름마다의 희노애락 모치였다네. 무정한 세월 따라 떠나버린 청춘 시절, 갈마드는 추억이 흘러가는 구름 같구나. 무정한 세월 따라 떠나버린 청춘 시절, 갈마드는 추억이 흘러가는 구름 같구나. 정처 없는 인생길 돌아보니 99,000리, 긴긴 세월 면류는 무지개로 피어났구나. 석양이 지게 되면 안녕으로 떠나가니,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전부 다 잊어가자. 석양이 지게 되면 안녕으로 떠나가니,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전부 다 잊어가자. 흘러가는 세월 따라 새봄은 찾아오건만, 높뛰는 청춘은 가슴에만 살아있다네. 짐 빠지고 기력이 떨어진들 뭐라 하더냐, 돌아오는 내일도 웃으면서 맞이하자. 기력이 떨어져도 마음까지 늙었으랴, 돌아오는 내일을 웃으면서 맞이

0: 이번 주엔 리승기 작사, 전철호 작곡, 조윤자의 노래 저녁노을 바라보며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베이징시간 16点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습관평 청소기는 실물 경제를 탄탄하게 육성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 전통 산업의 고도화 전환과 전략적 신흥 산업 육성을 양측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성은 지역 자원 우위를 바탕으로 로봇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 집적화를 추진하며 지능형 로봇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신질 생산력 발전과 경제성장 신동력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개발한 지능형 순회 점검 시스템은 전국 주요 석유화학 제련 생산기지에 정식 도입돼 가동 중이며 다수의 핵심 기술이 국내 기술 공백을 메웠습니다. 로봇의 활동 무대는 육상 고위험 현장에서 심해 해양 분야로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할빈 전기그룹 해양지능장비 종합시험수조에서는 어뢰 모양으로 된 대형 수중 무인 잠수기기가 물을 가르며 시험 항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체 기술로 개발한 해당 자율 수중 잠수기기는 최대 수중 3,000m까지 잠수해 항행할 수 있으며 센서로 센티미터 단위의 균열까지 정밀 탐지할 수 있습니다. 할빈 공성대학의 연구개발 용량과 흥룡강의 탄탄한 장비 제조 인프라를 활용한 공장 대학 린접 융합 모델은 연구 성과의 현장 사업화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업은 자율 수중 잠수기기, 원격 조종 수중 로봇 두 가지 제품 라인을 구축해 해양공사 전과정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흥룡강 로봇 산업은 자체 성장 동력 외에도 국내외 투자 유치에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상해 태경그룹이 투자한 할빈 지능제조산업단지에서는 최근 흥룡강성 최초 경량형 로봇 자동화 생산 라인이 준공돼 로봇이 로봇을 생산하는 스마트 공장이 본격 가동했습니다. 산업단지 1기 공사는 전 라인 생산 가동을 마쳤습니다. 우리 성은 지능 로봇으로 고위험 전통 업종 개선, 과학 연구를 기반으로 한 심해 장비 핵심 기술 자립화, 우수 산업 생태로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등을 비롯해 다각도로 로봇 클러스터를 키우고 있습니다. 세이지버트 회사는 해외 기술 독점을 깨고 국산 수소형 로봇 개발에 성공했으며 령박 로봇 회사는 다자유도 생체 모방 핸드 로봇을 출시해 고정밀도 생태 구동장치 국내 공백을 메웠습니다. 지난해 우리 성의 로봇 산업 생산액은 전년 대비 11.2% 성장했습니다. 올 4월 성정부는 지능형 로봇 산업 육성 지원 정책을 공포했으며 2028년 말까지 우리 성의 로봇 산업 규모가 100억 원을 돌파할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GTRC의 불고기 산업 규모는 2020년에 50억 원에서 2025년에 300억 원으로 5년 만에 도약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GTR 불고기는 골목의 작은 가게에서 전국적으로 2만 4천 개 매장을 보유한 대형 산업으로 변모했습니다. 불고기 산업의 성장에는 사업 환경의 최적화가 필수적입니다. GTRC는 업무 스타일 전환, 환경 최적화 특별 행사를 깊이 있게 추진하며 각급 간부들이 사육기지, 가공공장, 매장 현장에 깊숙이 들어가 문제 목록을 작성하고 번호별 관리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긴급한 애로사항에 대해 기능부서들은 서류심사 대기에서 현장 대행 서비스로 전환해 토지 사용, 정책 지원 등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용적이고 책임감 있는 업무 스타일은 기업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까지 뜨겁게 달궜습니다. 현재 전시적으로 요구 규모 사육장이 141곳, 사육두수는 200만 마리에 달해 우수한 용두 공급이 충분히 보상되고 있습니다. GTR 불고기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현지에서는 표준화를 중시해 성급 지방 표준을 제정했을 뿐만 아니라 GTR 불고기 제조 기술 및 서비스 규범 국가 단체 표준을 공포하고 불고기 기술을 성급 무형 문화재 명부에 등재했습니다. 3위 일체 표준 인증 시스템을 통해 정통 불고기에 대한 정의와 신뢰성 부여를 진행했습니다. 이 밖에 창의 디자인을 활용해 GTR은 100년 불고기 역산 문화와 현대 IP를 결합한 대제 진우 시리즈 문화 창작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중국 미식축제, 할빈 상담회 등 대형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라이브 커머스, 플러스 스마트 물류센터, 플러스 콜드체인 거점 창고 통합 배송 체계를 구축해 진공 포장된 불고기를 48시간 이내에 전국으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GTR 불고기가 이미 국제 시장에 진출해 한국, 일본, 이집트 등 41개 국가와 지역에 매장을 오픈하며 지역 음식에서 국제 미식으로의 도약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대흥할랭 지역의 2025-2026년 한랭지 테스트 시즌이 최근 마무리됐습니다. 이곳은 중국 최북단에 위치한 고위도 지역으로 연간 결빙 기간이 200일 이상에 달해 한랭지 테스트 산업을 육성하기에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흥할랭 지구 검검 및 정보화국 구효 상급 조사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시즌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과 연구기관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2.2% 증가했으며 각종 장비 테스트 실적도 3.4% 상승했습니다. 테스트 분야는 기존 자동차 산업에서 태양광 발전, 전력, 항공 등 다방면으로 확장되며 산업의 집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랭지 테스트 산업은 대흥할랭이 생태 자원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핵심 분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대흥할랭 택강림 중약재 재배합작사 리윌 이사장은 올해 적작약 수확을 시작하게 됐다며 수년간 꾸준히 투자한 끝에 결실을 맺은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랭지 중약재 사업은 장기적인 투자가 필수적인 분야인데 지방정부에서 보조금 지원, 기반시설 구축, 련계 관광 육성 등 다방면으로 뒷받침해줘 사업 확장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합작사는 올해 재배 면적을 1,500무에서 2,000무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곳은 성급 중약재 우량종 육성 기지로 지정됐으며 수확 체험장, 민박 등 부대 시설을 함께 운영하면서 농촌 지역의 중약재와 관광이 융합된 발전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대흥할랭은 삼림 자원 경제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자작나무 진액, 산나물 등 특색 품목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정밀 가공 제품 연구 개발을 장려해 산업 사슬을 효과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대흥할랭은 국가 최초 생태 제품 가치 실현 메커니즘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삼림, 습지, 빙설 등 생태 자원을 개량, 거래, 저당, 수익 창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전환해 불연산과 맑은 물, 빙설 자원이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로 이어지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 5월 31일 기준으로 동아프리카 최대 통상구인 몬바사와 케냐 수도 나이로비를 연결하는 몽나이 철도가 개통 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용강진흥제소의 대표 주사인 중차 치치할 차량그룹 유한회사는 이 동아프리카의 대동맥의 장비 공급과 전주기 운영 및 유지 관리에 깊이 참여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몽나이 철도에 3,288일간의 연속 안전한 운행을 성공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몽나이 철도는 중국과 케냐가 함께 추진한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대표 프로젝트입니다. 2017년 개통 이후 중차 치치할 차량그룹 유한회사는 몽나이 철도의 다양한 표준 궤도에 철도 화물 차량을 총 1,500대 이상 공급했습니다. 이 룡강 제조 열차가 해외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보상하기 위해 회사는 정비 전담팀을 구성해 케냐에 상주시켜 철도 화물 열차의 열차 검사, 림시 수리, 구간 수리, 장비 유지 보수 및 애프터 서비스 등 핵심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9년 동안 정비 전담팀은 총 5,409대의 구간 보수를 완료하고 2,937대의 림시 보수를 마쳤으며 42,000대의 열차 점검 작업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점검 차량 총수는 200만 대를 초과했습니다. 이 시간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이라지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73번째 시간입니다. 한옥진의 집. 정아줌마가 대문을 열어주자 배달부가 편지를 내민다.
1: 네, 잠깐만요. 편지 왔나요?
2: 네, 아무지 편지입니다.
1: 고마워요.
3: 아줌마.
1: 네.
3: 누구 편지예요?
1: 목지 거예요. 여기요.
0: 정아줌마가 올 안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던 진혜화에게 편지를 넘겨준다.
3: 아줌마, 편지 온 거 목지한테 말하지 말아요.
1: 진주임, 사전이가 편지를 자꾸 하는 거 보면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냥 속이는 것도 아닌 것 같네요.
3: 뭐가 아닌데요. 사전이 가고 목지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이제 겨우 해탈됐는데 또 애를 흔들리게 하면 안 돼요. 편지 말은 하지 말아요.
1: 그럴게요.
0: 진혜화는 노가 벌세라 편지를 봉투째로 구겨 호주머니에 넣는다. 한편 집안에서 한병선은 한목지에게 정성의 일에 대해 해석한다.
4: 내가 알아봤다. 네 말처럼 계약서가 없으니 방법 없구나. 그리고 정성의 일도 알아봤다. 대출은 받았지만 돈은 다른 사람이 가져갔고 그 사람을 아직 못 잡았단다. 정성이는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지만 거주지를 떠나면 안 돼. 수시로 연락해야 하니까. 아들, 훌훌 털어버리고 힘을 내라. 네가 그랬잖아. 교훈을 샀다고. 아? 아버지가 조언 하나 할게. 목전 개인 경제 발전을 제청하니까 정 안 되면 개인 회사를 차려보거라. 너라면 2, 3년이면 일어설 것 같은데.
5: 지지하시니 더 신심이 생기네요.
4: 그럼 해봐.
5: 아버지, 정말로 지지하실 거면 제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둬요.
4: 뭐?
5: 심수에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4: 심수라. 꼭 외시에 가야겠냐?
5: 확실하게 독립하고 싶습니다. 여기였으면 계속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무형의 압력을 받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곳은 너무 작고 사람들도 보수적이지만 심수는 달라요. 거긴 개혁 개방의 최전방이라 활기차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난 그곳 생활 체험하고 싶고 내 힘으로 작업해서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싶습니다.
4: 좋다. 가거라. 젊었을 때 나가서 많이 부딪혀봐. 늙어서 후회하지 말고. 난 찬성이다. 가라.
0: 믿음에 찬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던 한경선은 흔쾌히 동의한다.
5: 아버지. 고맙습니다.

0: 정성의 아버지 어머니가 며느리 소평과 앞으로의 일을 의논한다.
1: 그래, 날이 밝는 대로 떠날 테니 우리가 가면 보기를 외할머니 집에서 데려오거라. 사돈 내외도 좀 쉬게.
2: 어?
3: 집에 가서 착실하게 농사짓거라. 그렇게 그 귀신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정성이 그놈 귀신한테 걸려와서 돈에 환장하지 않았을 테고 이 꼴이 되지 않았을 테고.
0: 소평은 시부모의 말에 다시 서러움이 복받죠.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낀다.
4: 아버지, 어머니, 저 왔어요.
0: 바로 이때 열려있는 출입문 앞에 정성의 모습이 나타난다. 정성의 아버지 어머니는 저도 몰래 자리에서 일어선다. 말없이 정성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얼굴엔 미소가 퍼진다. 한편 정성은 담담한 표정으로 부모님을 일별하고 소평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자신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소평을 본 정성은 다가가 와락 껴안는다.
4: 울지마, 울지마.
1: 무서워 죽는 줄 알았잖아요. 다시는 못 보는 줄 알았다고요.
4: 됐어, 됐어. 별이 아니야. 어? 나 이렇게 멀지 맞아서 울지 마.
0: 그제야 정성이 돌아온 게 실감이 나는데 소평은 종주먹으로 정성의 등을 치며 울음을 터뜨린다. 가로수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강변 요보도로 선성상과 한정연의 모습이 나타난다. 선성상의 팔짱을 끼고 그의 곁에 붙어서 걷는 한정연은 그 어떤 큰 결심을 내린 듯 비상한 표정을 짓는다.
5: 나오라지 않으면 졸업하고 붕대받아요. 매일 눈피하며 연애하기 싫어요. 부모님께 우리 사이를 공개할래요.
0: 걸음을 멈추고 몽한 얼굴로 한정연을 바라보던 선성상은 갑자기 정신이 든 듯 두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마구 털더니 란간에 두 손을 얹고 한정연을 쳐다본다. 한편 긴장해 나는 선송상을 보던 한정연은 습관적으로 입을 한번 삐죽이 내밀더니 난간에 기대어 선다.
6: 정연아.
1: 응?
6: 그건 아닌 것 같아. 나는 운전기사고 넌 시위석이 딸이니 누가 봐도 우린 정말 안 어울려. 그리고
1: 그만해요. 남들이 눈? 난 그딴 거 신경 안 써요. 초학교 때 애들은 내가 오류분자 자식이라고 내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다들 날 왕따시켰어요. 선상 오빠가 날 챙겨주고 진심으로 아껴주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변했을지 몰라요. 4년 전에는 약공장에서 약병이나 씻었지만 지금은 새 시대의 대학생이에요. 내가 어떻게 변했든 간에 오빠는 예전에 날 제일 아끼고 사랑해주던 사람이에요.
0: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날을 돌이켜보며 감개 젖어 자신의 감추를 털어놓던 한정연은 슬며시 선성상 곁으로 다가와 팔짱을 낀 채 얼굴을 선성상의 어깨에 기댄다.
1: 그니까 난 남의 시선 따위 상관 안 해요.
0: 한정연의 말에 굳어져 있던 선성상의 얼굴이 미소가 흐른다.
6: 하지만 정연아,
1: 응?
6: 현실은 현실이잖아. 문제를 해결할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0: 진해화가 앞마당 정자에서 잡지를 보고 있는데 밖으로부터 돌아온 한묵지가 그를 부르며 다가온다.
2: 어머니.
5: 어?
2: 어머니, 종성의 일이 해결됐어요. 돈을 주고 사람을 빼냈습니다.
1: 그가 무슨 염치로 네 돈을 받는데, 너도 참 없으면서 잘난 척은. 당장 심수에 간다면서 돈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2: 그럼 어떡해요, 남도 아닌데. 됐어요. 그 안에서 이틀이나 교육받았으면 됐습니다. 올해는 안 됩니다. 그 집사람 못 봤습니까? 나만 보면 눈물바람입니다. 아이고, 집에 노인도 있고 애도 있는데 도울만 하면 도와야죠.
1: 농촌에 친척 있으면 정말 골치 아프다니까. 넌 왜 왔어?
0: 한묵지가 진해화의 손에 쥐어있던 잡지를 받아보며 말하는데 마침 계단을 올라오던 한정연이 멈춰서서 한묵지의 옷자락을 잡아당긴다.
5: 오빠한테 볼 일 있어요.
2: 들어가자. 그 표지 인물이 엄마랑 많이 닮았습니다.
5: 그래요?
1: 정연아, 다음 주에 맞선이 있어.
5: 아, 네네네, 알았어요.
1: 까먹지 말고.
0: 한정연은 진해화의 말에 건성으로 대답하며 한목지를 이끌고 집안 베란다에 와서 멈춰선다.
5: 오빠 봤지? 집에만 오면 자꾸 맞선 보래. 귀찮아 죽겠어.
2: 아이고. 아, 성상이랑은 어떡할 건데. 그냥 숨길 순 없잖아.
5: 그러니까 오빠가 방법을 좀 대봐. 자꾸 맞선 보라면 확 까박힐 거야.
2: 정말 성상이 아니면 안 되겠어?
5: 그래요. 난 성상 오빠가 좋아요.
2: 어디가 좋은데?
5: 성실하고 착하고 나한테 잘해요. 아버지 엄마가 외양간을 갇히고 오빠는 하양하고 집에는 나 혼자였어요. 그때 그가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나를 챙겨주며 뭐나 내가 하자는 대로 했어요. 난 내 말 잘 듣는 남자를 착했어요. 그럴 사람은 성상이밖에 없어요.
2: 맞아. 넌 거무떡을 찾아야 돼. 네 맘대로 숨을게.
5: 그래도 오빠가 날 안다니까.
2: 그래, 정연아. 이 오빠는 이들을 100% 아니 200% 찬성이다. 근데 아버지 엄마 관을 넘자면 좀 힘들 거야. 특히 엄마는 온갖 구실을 대서 반대할 거다. 나와 사순이가 이혼을 했는데 너까지 이러면 부모님들은 상심이 클 거야. 아마도 뻔해. 엄마는 서로 걸맞는 집을 찾으려 할 거야.
5: 어떤 게 걸맞는데? 결혼은 내가 하는데 행복하고 안 하고는 내가 알아. 왜 쓸데없는 걱정하는지 모르겠어.
2: 아예 확 다 까밝혀. 일단 말해. 반대하면 다시 방법을 찾아. 내가 밀어줄게.
5: 오빠가 내 편이 돼주면 난 겁날 게 없어.
2: 이틀 후에 심수에 가는데 가면 한번 오기가 쉽지 않을 거야.
5: 심수에? 나도 데리고 가.
2: 네가 거기 가서 뭐하게?
5: 아니 정말이야.
2: 정말 왜 이래? 남자들이 나돌지 개집애가 어딜 간다고 그래. 그리고 엄마 아버지도 내세에 있으신데 곁에서 돌봐드려야지.
5: 좋아. 그럼 오빠가 먼저 가 자리를 잡아. 집에서 나랑 성상 오빠를 반대하면 나도 갈 거야. 내 오빠니까 어찌됐든 날 받아줘야 돼.
2: 받아주긴 개뿔. 나 와도 난 몰라.
5: 아 정말이야.
2: 뭐가 정말이야?
5: 심수엔 발전 기회가 많고 난 능력 있어.
2: 어머니 아버지 우리 때문에 분통이 터지겠다요.
0: 한목지가 선송상을 이끌고 한 음식점으로 온다. 자리 잡고 앉은 한목지는 맥주부터 주문한다.
7: 어서 오세요.
2: 이쪽에 앉아. 여기 맥주 두 병 줘요.
7: 네.
8: 목지 형, 나 운전해야 되니 술 마시면 안 돼요.
2: 자제력이 강한데? 마음에 들어. 성상아. 우리 아버지 차를 몇 년 몰았지?
8: 꽤 오래됐어.
2: 앞으로도 계속 운전하려고? 직업 바꿀 생각은 없어?
8: 그건 생각 안 해봤어. 한석이께서 잘 대해주시니 계속 운전하는 게 좋았어.
2: 까놓고 말할게. 정연이와의 관계를 알아. 그한테서 들어서 오늘은 네 생각을 듣고 싶다.
8: 묵지영, 나이를 따지면 내가 형이라 부르는 게 맞소. 형님, 다 안다니까 실말을 하겠소. 그때 한석이와 진주임이 외양간에 갇혀있고 형은 농장에 내려가고 열 몇 살 되는 정연이는 의지할 데가 없었어. 난 친동생처럼 돌봐줬어. 그러다 서로 정이 들어서 연인이 됐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 함께 했어. 우린 감정 기초가 있어. 형님이 좀 전에 직업에 대해 물었지만 실말을 안 했어. 사실 난 우리의 앞날을 다 계획하고 있어. 정연이가 곧 대학을 졸업하오. 졸업하면 같이 대도시에 갈 생각이오. 이 성상이가 평생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요. 정연이랑 함께 하기로 결심한 이상 그를 고생 안 시키겠어. 형님 걱정 마오. 내 평생의 여자는 정연이밖에 없어. 내 모든 걸 바쳐서 행복하게 해주겠어.
2: 좋아, 그 태도가 마음에 든다. 내 관은 넘었어. 어머!
9: 네.
0: 한목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과 한정연의 관계를 인정해주자 선성상은 밝은 미소를 띄우며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심소에 가서 새 출발을 하려고 마음먹은 한목지가 드디어 집을 떠난다. 트렁크 하나를 들고 마당을 나온 한목지는 대문 밖에 나와 걸음을 멈춘 채 집 쪽을 마주하고 서서 눈앞의 모든 걸 자신의 눈에 담아가려는 듯 도로지게 보고 나서 발걸음 넘긴다. 기차 안이다. 손으로 턱을 골고 앉아 창밖에 시선을 돌린 한목지는 깊은 생각에 잠겨있다. 진심 가득히 떠나는 길이지만 기대와 더불어 걱정도 털어버릴 수 없다. 퇴근한 진혜화가 마당에서 장대 걸레를 빨고 있는 정아줌마를 보자마자 묻는다.
10: 아줌마!
11: 아, 오셨어요? 목지한테서 편지 안 왔어요?
10: 아니요.
11: 전화도 없고요.
10: 안 왔어요.
11: 아이도 참.
0: 바로 이때 집안으로부터 전화벨 소리가 울리자 진혜화는 부랴부랴 거실로 달려들어가 송수화기를 집어든다.
11: 어, 목지야.
12: 어?
11: 아이고, 당신이네요.
12: 아이고 참, 아들을 좀 있어. 아, 남들도 심수사 잘 나가는데 목지라고 왜 안 돼요? 아이고, 쓸데없는 걱정 좀 그만하오.
11: 간 지가 며칠째인데 소식이 없으니까 그러죠.
13: 나 3일간 회의하러 가야 돼요.
11: 네? 3일이나 회의해요?
13: 아.
11: 저, 여보, 심수 판사처 동무한테 전화해서 묵지한테 가보라고 하면 안 될까요?
0: 드라마 인생향연 7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상대 걸리를 빨고 있는 정아 주말이 보자마자 묻는다.
1: 아줌마!
2: 아, 어디셨어요? 목재한테서 편지 안 왔어요?
1: 아니요.
2: 전화도 없고요.
1: 안 와서요.
2: 아이도 참.
0: 바로 이때 집안으로부터 전화벨 소리가 울리자 진애화는 부랴부랴 거실로 달려들어가 송수화기를 집어든다.
2: 어, 목재야.
3: 아?
2: 아이고, 당신이네요.
3: 아이고, 참. 아들을 좀 있어. 아, 남들도 심수사 잘 나가는데 묵지라고 왜 안 돼요? 아이고, 쓸데없는 걱정 좀 그만하오.
2: 간 지가 며칠째인데 소식이 없으니까 그러죠.
4: 나 3일간
3: 회의하러 가야 돼요.
2: 네? 3일이나 회의해요?
4: 아.
2: 저, 여보, 심수판사처 동무한테 전화해서 묵지한테 가보라고 하면 안 될까요?
3: 아이고, 당신도 참 아들 믿으라니까. 남들 하는 거 묵지가 왜 못하겠어?
2: 네네네, 됐어요. 당신만 원칙 있고 정직하고 난 쓸데없는 걱정이나 하네요. 뭐야 이거. 아줌마.
1: 네.
2: 진주이, 물 한 잔 줘요.
1: 네.
0: 이때 외출복 차림의 한정연이 거실 문 앞에 나타난다.
5: 엄마.
2: 어, 너 언제 왔어? 어, 졸업 분배는 어떻게 됐어?
5: 학교에서 아직도 정식으로 공포 안 해서 학교에 있자니 마음이 뒤숭숭해서 왔어요.
2: 저, 너 내일 오후 시간 있어?
5: 너 왜요, 엄마?
2: 이리 와. 오라니까, 얼른.
5: 아, 참나.
0: 진애화는 아주 중요한 일을 얘기를 해주려는 듯 한정연을 자신의 옆에 가까이 와서 안기한다. 한정연이 못 이기는 척 곁에 와서 앉아 진애화는 자나 깨나 걱정인 한정연의 맞선에 대한 얘기를 꺼낸다.
2: 정연아, 재정국에 젊은 간부가 새로 왔어. 전에는 성룡도 비서였는데 훌륭한 사람이래. 오늘 왕 아저씨가 적극 추천했어. 내일 오후 약속 잡고 만나볼래?
5: 엄마, 왜 자꾸 그 일에 집착해요? 엄마 딸 시집 못 갈까 봐요.
2: 가당치도 않는 소리. 내 딸이 왜 시집 못 가겠어? 다 널 생각해서 그러지.
5: 싫어요, 싫어. 안 봐요.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요.
2: 보지도 않고 마음에 안 든다니. 만나봐. 어?
5: 아니, 싫어요.
2: 대체 왜? 너 대체 왜 그래? 그동안 이려덜분 소개해줬는데 왜 하나도 마음에 안 든다니? 어쩌려고 그래?
5: 엄마, 엄마가 소개한 남자들이 하나같이 못생겨서 보기만 해도 밥맛 떨어져요.
2: 누가 그래? 내 보기엔 다 잘생겼더구만.
5: 아유, 됐어요, 엄마. 그만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요, 네?
0: 마음속에 오직 선성상밖에 없는 한정현에겐 가정과 직업을 따져가며 사위감을 고르는 진애화의 말이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한정현은 진애화의 말이 티끌만한 여지도 주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간다.
2: 저, 인차 밥 먹을 텐데 어디 가려고?
5: 학교에 일 있어요.
2: 에도 참, 저...
0: 정아줌마가 물거품을 들고 들어온다.
2: 물 마셔요. 제가 왜 저래요? 신경 써서 대상자를 이려덜빛나 소개해줬는데 하나도 마음에 안 든대요. 실에서 싫다, 약해서 싫다, 키가 크네 장례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다 싫으면 자기는 뭐 그렇게 잘났대요? 내 보기엔 다 괜찮더구만. 4년 동안 대학물을 먹더니만 눈만 잔뜩 높아가지고.
6: 이젠 커서 마음대로 못해요.
2: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나이 먹어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6: 네.
0: 육안의 학교다. 학교 령도가 의무실로 육아를 찾아온다.
7: 유 이사가 아래 알게 있어. 학교에서 회의를 했는데 주로 노동규를 정당과 직원을 쓰는 제도에 관한 내용이야. 반응이 여러 번 들어왔어. 유 선생이 지각을 자주 하고 또 밖에 복습반도 차렸다는데 이번 노동규 정돈에 따라 유 선생이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소. 자진 사직을 하면 그나마 면목은 설 거요. 아님 해고를 기다리든지. 잘 생각해보.
0: 갑작스러운 학교의 통보에 육아는 애써 당황한 표정을 감추며 고민에 잠긴다.
1: 다다야, 달걀 먹자. 아이고, 천천히 천천히. 아, 이런 젓가락까지 먹으려고? 자, 감자채도 먹고. 아빠도 감자채를 좋아해.
0: 다다를 데리고 밥상에 마주 앉아 어머니가 해준 밥을 먹던 호용은 주방에 들어서는 요가를 보자 다다를 데리고 주방문 쪽으로 가더니 문턱에 쭈그리고 앉는다.
1: 다다야, 가자. 아빠랑 모노구에 가서 먹자. 자, 밥그릇 들고. 아이고, 자, 아빠는 여기, 넌 거기 앉아. 자, 밥 먹어. 어? 할머니가 보시기. 다다가 잘 먹으면 할머니가 기뻐하셔. 그렇지. 옳지, 한입만 더.
0: 주방에 들어와 식탁에 마주 앉은 요가는 잠깐 호용 쪽을 보더니 말없이 밥을 먹기 시작한다. 한편 호용과 요가를 번갈아 보던 호용 어머니는 체념한 듯 앉아서 보림 이어지게 음식을 입에 밀어넣으며 답답한 마음을 달랜다. 한목진의 집. 거실에 앉아 전화를 받는 진혜화의 기분이 요란히 좋아 보인다.
2: 왕국장님, 앞으로 우리 정견을 잘 부탁드릴게요. 네, 잘 좀 봐주세요.
0: 진혜화는 전화를 받는 한편 거실 앞에 와서선 한정연에게 자기 옆에 와서 앉으란 손신용을 한다.
2: 요즘 한석이께서 성회회하러 갔는데 돌아오시면 왕국장님을 집에 초대할게요. 네. 네네, 알았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0: 성수화기를 놓은 진혜화는 큰 시름을 놓았다는 듯 손뼉을 마주치며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2: 일자리 해결했어. 지질국이다. 가면 가원 대우받는데 어때?
5: 지질국이요?
2: 응.
5: 아니, 난 분명 강한 요전에 신청했는데요.
2: 누가 거기로 하랬어? 물어도 안 보고. 안 돼. 이번엔 네 맘대로 못해. 학교 인사처에 말해서 지질국에 배치했으니까 잔말 말고 지질국으로 출근해, 알았지? 그리고 결혼 문제도 신경 좀 써. 자꾸 고르다가 언제 시집 갈 건데, 어? 열 몇이나 만나봤는데 왜 다 싫은데? 왜? 로천으로 늙어 죽을 거야? 잘 들어, 난 그 꼴을 못 본다. 예, 좀 전에 왕국장이 그러는데 그 단위에 올해 북경대학 연구생이 온대. 조건이 좋다면서. 내일 사진을 보여주겠대. 내가 봐서 마음에 들면 너한테 소개할게. 둘이 한 단에 출근하면 좋지. 사업도 그렇고 생활상에도 편리하고.
5: 아, 그만해요 엄마. 소개해봤자 맨날 똑같은 사람이지 뭐.
2: 똑같다니. 열 몇 명이잖아.
5: 다 내 스타일 아니에요.
2: 어떤 게 네 스타일인데?
5: 봐봐요, 나이도 어린 사람들이 애 늙은이처럼 입만 열면 막수주인이 뭐니 하면서 집분배 아니면 급별에나 눈독 들이고. 아, 기관의 사람들 제일 싫어요. 실속이 하나도 없어.
2: 어이구, 누가 할 소리. 누구 뭐 네가 좋아 죽겠대? 왜 실속이 없는데, 어? 급별을 바라는 게 뭐가 나쁜데? 그럼 넌 평생 일반 과원이랑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 너 같아야 속되지 않는 거야? 잘난 척은 잘 들어, 한정현. 일은 네 맘대로 못해. 앞으로 맞선 보는 태도를 똑바로 해. 잘 들어, 한정현.
5: 네네네, 엄마. 손 들었어요. 누구도 안 만나요. 그러니
2: 어디가 누구... 어디가 거기 딱 서. 한정현, 누구 마음대로 가. 이리 와서 앉아.
5: 너 뭐야?
2: 뭐 하는 짓이야, 버르장머리 없이. 한정현, 너 혹시 좋아하는 사람 있니?

0: 정말? 누군데?
1: 선 씨요.
0: 선 씨? 어, 시위 제목과 부과장 그 선 씨? 어머, 그 청년도 사람 괜찮지? 평소에 말수 적고 어리석해 보이던데. 아니, 너희들 어떻게 만났어? 언제부터 사귀었어? 어? 말해봐. 사귄 지 얼마나 됐어?
1: 그만해요, 엄마. 그 사람 아니에요.
0: 그럼 누군데?
1: 선성상. 아버지 기사요.
2: 선성상이란 말이 진혜화의 표정이 바로 굳어진다.
0: 뭐라고? 이건 말도 안 돼.
1: 왜 말이 안 돼요? 사귄 지 몇 년 됐어요. 약속까지 했어요. 내가 졸업하면 결혼하기로. 엄마 아버지는 내 걱정하지 마세요. 어? 맨날 남자를 소개하지도 말고요. 네?
0: 정연아, 너 엄마 말 잘 들어봐. 우리한테는 딸이라고 너밖에 없어. 넌 나랑 네 아버지의 귀한 딸이라고. 알아, 네가 어려서 고생 많이 하고 우리가 널 많이 챙겨주지 못한 거. 근데 우린 너를 많이 사랑해. 정연아, 너 봐봐. 오빠는 장애인에다가 혼인도 불행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라도 좋은 신랑감 만났으면 좋겠어. 성상이를 업신 보는 게 아니고 기사라고 이러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이건 너무 갑작스럽다. 어쩜 이럴 수가.
1: 왜 못 받아들여요? 운전기사가 어때서요? 아니, 어릴 때부터 일에는 귀천이 없고 직업에 위아래가 없다고 교육했잖아요. 근데 왜요? 지금은 기사지만 결혼해서 둘이 함께 포토하면 되는 거죠. 성상이 됨됨이와 능력이면 얼마든지 출세할 거예요. 난 신심이 있어요.
0: 정연아, 나와 네 아버지는, 그리고 이 집안을 위하지 않아도 좋은데 너 자신과 성상이 한다는 생각해야지, 안 그래? 기사인 거가 어떻게 여태 네 아버지 기사였는데 어떻게 우리 식구로 같이 살 수 있고 서로 어떻게 편하게 지내니?
1: 엄마, 알려줄게요. 결혼은 둘이 사는 거니까 더는 엄마 감수 따위 같은 거 신경 쓰지 말아요. 네?
0: 정연아, 엄마는 네 말을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얼른 학교 가서 수석을 하고 지질국으로 출근해. 성상이도 예전처럼 네 아버지 차를 몰고, 아버지한테는 말 안 할 테니까 없었던 일로 하자. 더 이상 성상이를 만나지 마.
1: 엄마 말해줄게요. 우린 안 헤어져요.
2: 말을 마친 한정연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실을 나간다. 진혜화는 갑작스런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듯 한동안 굳은 듯 그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긴다. 푸른 가로수가 질비하게 늘어선 아스팔트 길로 한경선의 검은 승용차가 달리고 있다. 차 안에는 한경선이 아닌 진혜화가 앉아있다. 핸들을 잡은 선성상이 진혜화에게 묻는다.
3: 진주임, 어디로 모실까요?
0: 조용한 곳으로 가오. 자네랑 할 말 있어.
3: 예.
2: 한참을 달려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멈춰준 선성상은 진혜화를 따라 차에서 내린다.
0: 성상이, 정연이한테 들었어. 두 사람 관계를. 우리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오. 어려서 고생도 많이 하고 천대도 많이 받았어.

0: 고맙소. 헌데 성상이, 혼인은 한 사람의 일생이 걸린 일이라서 별개의 문제요.
1: 진주임, 뜻은 알만합니다. 우리 둘의 일은 제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0: 그럼 자네 생각을 말해보.
1: 모르시니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전 정연이한테 진심입니다. 비록 제가 여러 가지로 뒤처지긴 하지만 우린 서로 사랑합니다. 믿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정연이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0: 자네가 진심인 것도 알고 좋은 정년인 것도 아오. 헌데 성상이, 무엇을 어떻게 걔를 행복하게 해주고 평생 잘해줄 거요? 정년이는 우리 같은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 두 사람은 인생관과 가치관, 세계관이 다 다르고 생활습관까지도 다를 거요. 현재만 봐도 정연이가 대학에서 배운 지식이랑 견식을 자네는 아우? 나와 한석이도 아마 모를 거요. 부모의 자격으로, 책임감으로 자네와 정연이를 일깨워주는 거요. 난 반대요. 한석이도 마찬가지고.
1: 진주임, 부모인 진주임과 한석이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와 정연이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봐 주세요. 정연이랑 안 헤어질 겁니다.
2: 한정연과 다름없는 선성상의 뜻힘없는 태도에 진해화는 말없이 마주잡은 도선의 힘을 주며 치솟는 격보를 가까스로 억제한다. 심소시. 모처럼 오선국을 찾은 한목진은 집으로 전화를 건다.
3: 여보세요?
4: 예, 어머니. 저 목지입니다.
3: 목지? 정말 목지 맞아?
2: 드라마 인생향연 7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네, 이것으로 고전 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1: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주간종합뉴스입니다. 습관평정서기는 실물경제를 탄탄하게 육성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 전통산업의 고도화 전환과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을 양측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성은 지역 자원 우위를 바탕으로 로봇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 집적화를 추진하며 지능형 로봇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신질 생산력 발전과 경제성장 신동력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개발한 지능형 순회 점검 시스템은 전국 주요 석유화학 제련 생산 기지에 정식 도입돼 가동 중이며 다수의 핵심 기술이 국내 기술 공백을 메웠습니다. 로봇의 활동 무대는 육상 고위험 현장에서 심해 해양 분야로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할빈 전기그룹 해양지능장비 종합시험수조에서는 어뢰 모양으로 된 대형 수중 무인 잠수기기가 물을 가르며 시험 항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체 기술로 개발한 해당 자율 수중 잠수기기는 최대 수중 3,000m까지 잠수해 항행할 수 있으며 센서로 센티미터 단위의 균열까지 정밀 탐지할 수 있습니다. 할빈 공성대학의 연구개발 역량과 흥룡강의 탄탄한 장비 제조 인프라를 활용한 공장 대학 린접 융합 모델은 연구 성과의 현장 사업화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업은 자율 수중 잠수기기, 원격 조종 수중 로봇 두 가지 제품 라인을 구축해 해양공사 전과정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흥룡강 로봇 산업은 자체 성장 동력 외에도 국내외 투자 유치에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상해 태경그룹이 투자한 할빈 지능제조산업단지에서는 최근 흥룡강성 최초 경량형 로봇 자동화 생산 라인이 준공돼 로봇이 로봇을 생산하는 스마트 공장이 본격 가동했습니다. 산업단지 1기 공사는 전 라인 생산 가동을 마쳤습니다. 우리 성은 지능 로봇으로 고위험 전통 업종 개선, 과학 연구를 기반으로 한 심해 장비 핵심 기술 자립화, 우수 산업 생태로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등을 비롯해 다각도로 로봇 클러스터를 키우고 있습니다. 세이지봇 회사는 해외 기술 독점을 깨고 국산 수소형 로봇 개발에 성공했으며 령박 로봇 회사는 다자유도 생체 모방 핸드 로봇을 출시해 고정밀도 생태 구동장치 국내 공백을 메웠습니다. 지난해 우리 성의 로봇 산업 생산액은 전년 대비 11.2% 성장했습니다. 올 4월 성정부는 지능형 로봇 산업 육성 지원 정책을 공포했으며 2028년 말까지 우리 성의 로봇 산업 규모가 100억 원을 돌파할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GTRC의 불고기 산업 규모는 2020년에 50억 원에서 2025년에 300억 원으로 5년 만에 도약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GTR 불고기는 골목의 작은 가게에서 전국적으로 2만 4천 개 매장을 보유한 대형 산업으로 변모했습니다. 불고기 산업의 성장에는 사업 환경의 최적화가 필수적입니다. GTRC는 업무 스타일 전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현지에서는 표준화를 중시해 성급 지방 표준을 제정했을 뿐만 아니라 지치할 불고기 제조 기술 및 서비스 규범 국가 단체 표준을 공포하고 불고기 기술을 성급 무형 문화재 명부에 등재했습니다. 삼위일체 표준 인증 시스템을 통해 정통 불고기에 대한 정의와 신뢰성 부여를 진행했습니다. 이 밖에 창의 디자인을 활용해 지치할은 100년 불고기 역사 문화와 현대 IP를 결합한 대제 진우 시리즈 문화 창작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중국 미식축제, 할빈 상담회 등 대형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라이브 커머스, 플러스 스마트 물류센터, 플러스 콜드체인 거점 창고 통합 배송 체계를 구축해 진공 포장된 불고기를 48시간 이내에 전국으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GTR 불고기가 이미 국제시장에 진출해 한국, 일본, 이집트 등 41개 국가와 지역에 매장을 오픈하며 지역 음식에서 국제 미식으로의 도약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대흥할랭 지역의 2025-2026년 할랭지 테스트 시즌이 최근 마무리됐습니다. 이곳은 중국 최북단에 위치한 고위도 지역으로 연간 결빙 기간이 200일 이상에 달해 한랭지 테스트 산업을 육성하기에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흥할랭지구 공급 및 정보화구 구효 상급 조사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시즌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과 연구기관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2.2% 증가했으며 각종 장비 테스트 실적도 3.4% 상승했습니다. 테스트 분야는 기존 자동차 산업에서 태양광 발전, 전력, 항공 등 다방면으로 확장되며 산업의 집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랭지 테스트 산업은 대흥할랭이 생태 자원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핵심 분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대흥할랭 택강림 중약재 재배합작사 리유 이사장은 올해 적작약 수확을 시작하게 됐다며 수년간 꾸준히 투자한 끝에 결실을 맺은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랭지 중약재 사업은 장기적인 투자가 필수적인 분야인데 지방정부에서 보조금 지원, 기반시설 구축, 련계 관광 육성 등 다방면으로 뒷받침해줘 사업 확장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합작사는 올해 재배 면적을 1,500 무에서 2,000 무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곳은 성급 중약재 우량종 육성기지로 지정됐으며 수확체험장, 민박 등 부대시설을 함께 운영하면서 농촌지역의 중약재와 관광이 융합된 발전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대흥할랭은 삼림자원경제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자작나무 진액, 산나물 등 특색 품목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정밀 가공 제품 연구 개발을 장려해 산업 사슬을 효과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대흥할랭은 국가 최초 생태 제품 가치 실현 메커니즘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삼림, 습지, 빙설 등 생태 자원을 개량, 거래, 저당, 수익 창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전환해 불연산과 맑은 물, 빙설 자원이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로 이어지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 5월 31일 기준으로 동아프리카 최대 통상구인 몬바사와 케냐 수도 나이로비를 연결하는 몽나이 철도가 개통 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용강진흥제소의 대표 주사인 중차 지치할 차량그룹 유한회사는 이 동아프리카의 대동맥의 장비 공급과 전주기 운영 및 유지 관리에 깊이 참여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몽나이 철도에 3,288일간의 연속 안전한 운행을 성공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몽나이 철도는 중국과 케냐가 함께 추진한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대표 프로젝트입니다. 2017년 개통 이후 중차 지치할 차량그룹 유한회사는 몽나이 철도의 다양한 표준 궤도에 철도 화물 차량을 총 1,500대 이상 공급했습니다. 이 용강제조열차가 해외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보상하기 위해 회사는 정비 전담팀을 구성해 케냐에 상주시켜 철도 화물열차의 열차 검사, 림시 수리, 구간 수리, 장비 유지 보수 및 애프터 서비스 등 핵심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9년 동안 정비 전담팀은 총 5,409대의 구간 보수를 완료하고 2,937대의 림시 보수를 마쳤으며
4만 2천 대의 열차 점검 작업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점검 차량 총수는 200만 대를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27번째 시간입니다. 어머니는 이미 물만두를 삶아놓고 덕강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막 수사를 보내어 그를 불러오자고 하는데 마침 뛰어들어왔다. 어머니는 한마디 꾸짖으려다가 마음에 걸려 그냥 빨리 먹으라고 재촉만 하였다. 수연이는 입대하는 사람들을 환송하는 군중들을 조직하려고 일어나자바람으로 집을 나갔다. 어머니는 아들의 배낭을 꾸리며 신신당부하였다.
1: 밖에 나가면 집에 있을 때와는 다르니라 많이 조심해야 한다. 어른들을 따라다니며 집 생각을 하지 말아라. 어? 아 그리고 때때로 소식이나 전해라. 마음이나 놓게. 왜 안 먹니? 자, 어? 몇 개 더 먹으려무나. 어? 아, 배부르다고?
0: 어머니는 그리 여기나지도 않은 말만 늘어놓다가 정작 아들이 배낭을 메고 떠나려 할 때에야 어젯밤에 가슴속 가득 채워두었던 말을 한마디도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맑은 하늘은 바다같이 푸르렀다. 찬란한 햇빛은 눈 덮인 대지를 비춰주어 만물은 은덩이와도 같이 눈부신 빛을 반짝반짝 뿌렸다. 잠깐 사이에 지붕 위에 눈이 녹아내렸다. 눈 녹은 물은 초가집 처마에 달린 고드름을 타고 한 방울 한 방울 똑똑 처마 밑으로 떨어졌다. 온 땅에 조그마한 구멍이 천천히 생기더니 점차 넓혀졌다. 참새들이 작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드름 사이를 노리다가 처마 밑 둥지에서 휙휙 날아오른다. 새들은 지붕 우 양옆에 이영을 눌러놓은 벽돌 위에 내려앉아 가슴털을 쫓다가 다시 후두둑하고 날아가 버렸다. 새하얀 솜털 서너 개가 하느적하느적 날아내려왔다.

0: 거리는 몹시 떠들썩하였다. 요란스러운 징소리 북소리 속에서 사람들은 입대하는 열아문명 청년들을 둘러싸고 왁작 떠들고 있었다. 강영천은 마을 사업을 돌보기 위하여 독성류와 옥수를 떨구어 놓고 다른 일부 집을 떠나면 안 되는 사람들과 몸이 든든치 못한 젊은이들도 못 가게 하였다. 어머니는 사람들 틈에 끼워서서 마치도 아들의 몸에 무엇이 모자라면 자기가 보태주려는 듯이 그의 몸에서 눈길을 떼지 않고 있었다. 강영천이 도로 위에 올라서서 입대하는 사람들에게 축하 연설을 하였다. 그는 그들에게 가정은 정부에서 보살펴주니 걱정하지 말고 놈들을 많이 소멸하고 공을 세우라고 고무 격려해 주었다. 부대의 지도원도 새로 입대하는 전사들을 환영하여 연설하였다. 대해가 입대하는 청년들을 대표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적들을 몰아내지 않고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결의 다짐하였다. 뒤이어 부대와 아동단이 구호를 외치고 서너 명의 중년 장정들과 노인들이 징과 북을 울렸다. 수연이와 란자는 청년 부녀대를 이끌고 붉은 종기로 만든 큰 꽃을 입대하는 청년들의 가슴에 송이송이 달아주었다. 입대하는 젊은이들은 흥분되어 가슴을 쑥 뻗치고 서 있었다. 청춘의 희열이 흐르는 엄숙한 얼굴은 붉은 꽃에 비치어 한결 더 빛나고 있었다. 행진은 덕강이 앞으로 다가와서 꽃을 달아주었다. 그의 천진하고 예쁜 얼굴에는 이때야 비로소 이것은 이별이다, 덕강이는 싸우러 떠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든 듯 흥분 속에 우울한 그림자가 비껴 있었다. 그는 부드럽고 살뜰하게 말했다.
1: 덕강 오빠, 몸 조심해. 그리고 또...
0: 그는 낯을 불켰다.
1: 또 나를 잊지 말어.
2: 알았어.
0: 덕강이도 그에게 미소를 던지며 진심으로 무리를 끄덕였다.

대오는 출발하였다. 덕강이는 급히 몸을 돌려 어머니를 찾았다. 어머니가 눈에 띄자 그는 곧 웃음을 머금고 어머니를 향해 손을 저으며 대오를 따라갔다. 어머니는 급히 몇 걸음 다그쳐 아들을 한 번 더 어루만져보고 몇 마디 당부라도 더하려 했으나 아들은 이미 지나갔다. 그는 눈을 들어 아들의 뒷모습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 그의 다 덕강이가 옳다. 대오의 맨 끝에서 자그마한 배낭을 쥐고 흔들거리며 은빛 뿌리는 산속으로 천천히 사라지는 작은 몸집이 눈에 보였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어머니 품에 안긴 어린애의 얼굴에 떨어졌다.

봄이 왔다. 암석우의 얼음층이 더운 기운에 녹아내리며 구슬 같은 굵은 물방울을 떨어뜨렸다. 봄, 산과들의 봄이 왔다. 양지 쪽 산비탈에 눈이 먼저 녹아 시누런 땅꼬죽이 촉촉히 드러났다. 눈 석인 물이 흙을 축이고 해묵은 풀포기들을 적셨다. 눈 속에서 겨울을 난 풀뿌리들이 다시 소생하기 시작하여 억센 힘으로 묵은 풀포기와 썩은 잎사귀들을 밀어내며 부쩍부쩍 뻗어갔다. 이와 함께 가을바람에 날려 떨어진 풀씨와 나무씨들도 촉촉한 흙에 안기어 싹트기 시작했다. 산속 움달진 곳에는 아직도 쌀쌀한 찬 기운이 떠돌았지만 추위의 위풍은 이미 김이 빠지고 있었다. 양지 쪽의 따뜻한 눈 석인 물이 경사진 골짜기를 타고 흘러내려 굳어진 눈을 녹이고 시냇물의 얼음판을 쪼개버렸다. 바위 위에 얼어붙었던 폭포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물 흐르는 소리는 날로 요란스레 들리더니 드디어 사품치는 흐름으로 되어 산 아래 강으로 쏟아져 내려갔다. 강판의 얼음이 짝짝 갈라져서

경치였다. 산간지대의 군민들은 유리한 자연 위작물들을 이용하여 맹활약하였다. 횡포한 놈들은 비록 무시로 달려들어 마을을 불사르고 산간지대 근거지를 참혹하게 토벌하며 누의 정책, 삼광 정책, 봉쇄 정책 등을 떠들었으나 팔로군과 지방 민병은 높은 산과 무성한 숲을 이용하여 도처에서 놈들을 족치고 소멸하였다. 놈들은 병력이 모자라 끝없이 펼쳐진 농촌을 차지하지 못하고 큰 길가의 도시에만 거점을 틀고 있었다. 팔로군과 민병들은 바로 이 유리한 조건을 틀어지고 근거지를 개척하고 해방구를 넓혀 나아갔다. 사람들은 이전에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생활이 습관되었듯이 전쟁의 생활 환경에도 익숙되었다. 놈들이 쳐들어오면 그들은 물건을 숨기고 산에 올라가 피하고 놈들이 물러가면 다시 돌아와 일손을 다그쳤다. 부녀 구국회의 아동단은 낮에 망을 보고 밤이면 민병 자위단이 보초를 섰다. 동구 밖의 산 위에는 신호나무가 세워졌다. 놈들이 오면 그것을 넘어뜨렸는데 사람들은 나무가 넘어지는 방향으로 피해갔다. 여러 차례 거듭되는 재난은 무던하고 순박한 농민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놓았다. 비통한 눈물은 점차 줄어들었다. 그들은 오직 묵묵히 제일 좋은 방법을 생각하고 가장 알맞는 기회를 찾아 원수들과 맞서 싸웠다. 항일 민주정부는 소장료와 리자를 낮추고 로임을 올리며 합리적으로 부담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매국노들의 땅과 재산을 몰수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장알진 손을 부들부들 떨며 새로 발급한 민주정부의 빨간 도장이 찍힌 토지 증서를 받았을 때 눈에 감격의 눈물이 용솟 숨치는 농민들의 심장은 얼마나 세차게 녹디었던가. 세상이 변했다. 그렇다, 사회가 변했다. 그러나 그들을 가장 감동시킨 것은 좋건 나쁘건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대대로 내려오며 감히 엄두도 못 내고 할 수 없었던 이 땅떼기는 우리 것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들은 밭에 나가 일할 때면 흙덩이를 움켜들고 보드라운 흙가루가 땀난 손에 한벌 붙을 때까지 천천히 비비고 또 비벼서 밭에다 뿌렸다. 그리고는 한 줌의 흙이라도 묻어날까 탁탁 손을 털고 입으로 훅훅 불어버린다. 돼지, 봄날의 돼지는 가는 곳마다 새파란 비단을 씌운 듯 부드러운 푸른빛으로 일맺었다. 눅눅한 땅은 씨앗만 떨구어도 며칠 되지 않아 싹이 터올라온다. 1년 지게는 봄에 있고 하루 지게는 아침에 있다고, 만약 이때 1분이라도 지체한다면 평상시의 하루, 심지어 더 많은 시간을 잃을 것이다. 사람들은 한 알의 씨앗이라도 더 뿌리려고 긴장하게 일하고 있었다.

산과 들이 떠들썩하였다. 마소 부리는 고함 소리와 골짜기를 쩡쩡 울리는 채찍 소리가 노랫소리에 가락을 맞춰 하나의 구성진 교향곡을 이루어 마치 산과 들이 봄가리의 소용돌이 속에서 덩실거리고 있는 것 같았다.

0: 어머니는 더욱 늙어 보이었다. 귀밑 머리에는 점차 흰 소리가 내리었고 몸은 한결 더 굼떠졌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봄빛을 받아서인지 아니면 다른 까닭에서인지 도리어 불구스레한 빛이 흐르고 있었다. 입가에 깊게 패인 가는 주름살에도 두 줄기의 즐거운 실웃음을 숨기고 있는 듯 이전처럼 그렇게 메마르지 않고 반지르르한 윤택이 돌고 있었다. 반짝거리는 검은 눈은 비록 정기는 날로 흐려지지만 활기를 잃은 감은 없어 오히려 더욱 부드럽고 자애로운 느낌을 주어 어질고 선량한 어머니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어머니는 고구마 싹을 옮기고 있었다. 밭고랑은 이미 파놓았다. 그는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며 고구마 싹을 푸실푸실한 땅에 심었다. 그리고는 물통으로 물을 가져다가 한 포기 한 포기씩 준 다음 흙을 묻고 두 손으로 푸실푸실한 흙을 꽁꽁 다져놓았다. 산 저쪽 웅댕이의 감나무 숲에서 쏴쏴 하는 바람소리가 들리더니 뒤이어 부드러운 동남풍이 솔솔 불어오며 밭둔덕에 줄지어 서 있는 곧고 가는 가래나무의 새 잎들을 우수수 흔들어 놓았다. 훈훈한 공기 속에 싱긋한 풀내와 꽃향기가 풍겨나왔다. 어머니는 짙은 그 향기를 한껏 들이마셨다. 가슴이 시원해나며 온몸이 거푸나였다. 갑자기 밭 동쪽에서 만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는 허리를 펴고 돌아다 보았다. 덕견이가 발을 동동 구르며 엄마를 부르고 있다. 송아지 한 마리가 엉덩짝을 축혀들고 그들의 앞에서 대가리를 흔들거리며 아이들을 얕보는지 웃들거리고 있었다.
1: 엄마! 엄마 빨리 와! 빨리!
0: 덕견이는 작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외쳤다. 어머니는 급히 달려갔다.
1: 엄마!
0: 송아지는 어른이 오는 것을 보자 음매하고 소리치며 달아나 버렸다.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딸의 몸에 묻은 흙을 털어주고 품 안에 안아올려 그의 가슴에 달고 있는 천조각으로 눈물 콧물을 닦아주며 다정히 물었다.
2: 아, 왜 울었어? 아, 코노미 너를 얕보더냐? 응?
3: 아유. 엄마, 코노미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해. 나는 울고 오빠는 소리쳤어. 엄마 나 무서워. 엄마하고 그래. 같이 있을래. 송아지가 또 와.
0: 만자는 어머니의 목을 끌어안고 응석을 부리며 종알거렸다. 덕견이는 몽둥이를 내던지고 어머니 다리를 부둥켜 안으며 일러 바쳤다.
2: 엄마, 고놈이 고구마 싹을 먹으려고 했어. 내가 뭐 먹게 해도 듣지 않고 때려도 겁내지 않아. 그래서 만자는 울고 난 엄마를 불렀어.
4: 오빠의 내가 먼저 겁을 내니 동생이야 더 울지 않겠니? 우리 만자 울지 말아라. 송아지는 말이야 사람을 잡아먹을 줄 몰라. 너를 놀리는 거야. 네가 울면 울수록 그놈은 네가 어리다고 업신여기거든. 됐다. 자, 내려서 오빠하고 놀아라. 응?
2: 자,
4: 엄마는 이래야 돼.
0: 드라마 숨바귀꽃 2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5: 베이징 시간 8:00